0: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 통과를 하셨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입니다. 그렇죠?
1: 네.
0: 근데 이 제자들 중에 딱 두 명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1: 베드로, 요한.
0: 베드로, 요한. 정답! 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제가 어떤 단어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무엇인지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극동방송은 7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7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 70년 동안 이것만을 전해온 방송사예요.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과 동시에 네,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1: 복음.
0: 정답! 와, 우리 장로님 세 가지 문제 아주 가볍게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야, 아니 뭔가 살짝 텐션에서부터 느껴지기는 했어요. 우리 장로님 잘 맞추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지금 문제 푸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1: 감사해요. 그냥 선물 주기 위해서 그냥 문제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네 신앙생활을 또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좀 이제 선물도 가져가시고 좀 기쁜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누구에게 네. 이 기쁨을 좀 네 전하고 싶으신지 생각나는 사람 네
1: 출근해서 우리 동료들한테요.
0: 동료분들.
1: 네, 우리 네. 동료들 선생님들한테 네. 전하고 싶어요. 오. 예수 믿으라고.
0: 이야, 세상에 전도하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방송 연결된 김에 네. 네네. 네, 한번 우리 동료 선생님들께 좀 전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1: 늘 이래 퀴즈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한테도 그 퀴즈 답을 넣으라고 하면서 쿠폰도 받기도 하고
0: 진짜요?
1: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오후에 송영 나가는 선생님한테 내는 항상 극동방송 듣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너무 좋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0: 네. 이야 세상 그러면은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네. 장로님 덕분에 그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렇게 뭐 이제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1: 네 예.
0: 아 세상에 교회는 안 나오신대요?
1: 예,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네. 좀 예.
0: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일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노력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아멘.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거 없으세요?
1: 기도 제목 지금 우리 둘째가 아직 다니다가 지금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쉽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둘째가 하루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지금 우리 교회 오이코서 전도 축제 중이거든요.
0: 네.
1: 예, 6월 21일 날 저희들 오이코서 전도 축제 날인데 지금 태신자들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품은 그 태신자들 모두 다 이번 기회에 축제로 돌아오길
0: 아멘.
1: 주세요.
0: 이야, 정말 전도에 정말 열심이신 우리 장로님이시네요.
1: 저는 아니에요.
0: 아유, 6월 22일이라고 하셨나요?
1: 6월 21일.
0: 21일.
1: 예. 네, 예,
0: 이제 한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까지 또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첫날부터 21일까지면 다니엘 예. 기도라고 하잖아요, 장로님.
1: 네.
0: 예.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또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네, 기도 제목까지 남겨주셨으니까 저희도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가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장로님.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또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서 영혼 구원까지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이채미 장로님까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선물 당첨되면 보통 뭐 주변에 가까운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전도 대상자부터 떠올리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된 것 같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지금 다 들으셨죠?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는지 다른 개인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 지금 정말 간절히 품고 있는 영혼들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신 모든 분들 기도에 의무가 생기신 겁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6월 21일에 있을 이 산돌교회 그 이제 지역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이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각자 또 품으시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런 영혼들 있으시겠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052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찬양을 좀더 이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새 찬송가 524장의 찬송가로 함께 할게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1초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종종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1초도 안 돼서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죠. 그 시간이 비단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내 안에 사느니라는 전시원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은한 시에 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을 보면 더 멀리 보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라는 그 소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길잡이인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멀리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벤저민 블룸 역시 세계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 과학자, 예술가들을 연구한 결과 하나의 일관된 결론이 모든 훌륭한 위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스승이 되어준 대가가 곁에 있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훌륭하게 된 데에는 배우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이 또 성공한 비결이고 참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배우에는 누군가가 도와준 멘토와 지도자와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최고 큰 은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신앙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진정한 신앙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 좋은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 있죠. 또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적인 믿음과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믿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소문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소문난 교회가 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의 신앙에 대해서 보아스도 이미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룻에 관한 신앙을 들은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룻의 신앙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보아스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그 신앙을 언급하면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한 효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결정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신앙은 반드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인데 윤리가 포함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됐는데 이단을 보면 이단은 교주밖에 없어요. 가정도 깨어지고 부모도 없고 사회생활도 없습니다. 윤리가 다 여러분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윤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윤리가 빠지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윤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이 삶의 현장에 우리가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도 윤리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윤리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윤리가 타락이 되어져서 무너졌는데 세상의 윤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윤리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님의 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윤리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룻의 윤리를 이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이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남편이 죽으면 시부모에 대한 그 의무가 다 하게 되죠. 율법도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나는데 여기 이 룻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시어머니를 이제 모십니다. 자,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은 그 신앙 안에서의 윤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하는 윤리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긴다고 참 고생했겠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의 이 효도 세상적인 효로 생각해서 정말 고달프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원해서 하는 이 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힘으로 하면 다 여러분 지치고 의무감이 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하고 싶죠. 뭐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떠남입니다. 자, 신앙은 먼저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 모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은 현재의 안정보다 미래의 불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이건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현재의 안정을 내려놓고 모압에서의 고향의 삶을 내려놓고 백성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도전해서 갑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알지 못하지만 주님 믿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알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의지가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또한 이 룻의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12절에 그의 날개 아래로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처음에 모압에서 떠나올 때 며느리 두 명이 같이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다.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자, 아마도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소망이 없다니까 돌아가는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완주는 천국까지 가는 완주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도중에 낙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룻의 믿음은 성경적이고 아주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인데, 그래서 이런 루스의 믿음에 대해서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이방 여인이 와서 그 믿음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충격을 받은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복된 미래를 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장래의 복을 이제 받게 하게 하는데, 이제 이 보아스의 축복에 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주의 은혜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룻의 신앙을 보고 감동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을 받은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내 주의 은혜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 주라고 한 것은 룻 자신의 생명과 나오미 가정의 형편이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내 주여라고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보아스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정말 이 보아스의 위로에, 그 축복의 위로에 룻이 마음이 기뻤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인격적인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비록 룻이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지만은 이 룻이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볼 때에 믿음으로 나왔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처지가 정말 막막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나에게 보아스가 믿음을 인정해주고 효를 인정함으로 그녀로 하여금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과부인 이 룻은 보아스의 인격적인 사랑에 감격하는데, 그녀는 이 이삭 죽기보다 보아스의 인격적인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말에 더 고맙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격적인 인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고,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이 한 일이 뭐냐고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 집에서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한 이방 여인의 룻의 효행과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보아스입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외모로 룻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룻의 신앙을 보고 룻을 알아주고 룻이 설 자리를 마련해 준 보아스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위로에 반응해서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아주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행함을 인정하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마음이 열려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신을 이제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참 여러분 도전하고 모험적인 그 사랑의 표현인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하지, 나이는 많지만 결혼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
호의자

인격적인 보아스에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맡기는 룻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아주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부디 저를 기업게 보아주십시오. 저를 제발 뭘? 기억해 봐달라. 예. 지금 이 표현이에요. 도전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간격이 하나의 그 스토리로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이 룻이 사랑을 좀 받으니까 이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교만하시지 않고, 권세를 가졌지만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사랑하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그분으로 마음이 설레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호의와 사랑 때문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랑은 조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 룻의 보아스에 대한 관심을 보아스는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룻이 당신에게 기여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호의를 조금 주었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룻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참 너무 부끄럽겠죠. 그런데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이제 내 가족으로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주신다. 가족으로 그의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다 고침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안 나가는 자들만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지 누구든지 나가면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창기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거 볼 때 충격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 자기를 믿고 사랑하겠다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그분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자, 여러분 룻이 이제 보아스의 참 식탁 초대까지 자리까지 초대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이 룻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는 은혜 받으면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 상승이 오게 됩니다. 절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 받으면 뛰어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방의 룻이 보아스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멜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다윗은 지나고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만 받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뛰어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뛰어넘고 질병의 문제도 뛰어넘고 환경의 문제도 다 뛰어넘습니다. 은혜 받으면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또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식사 자리까지 초대되면 이삭 죽기는 가볍게 여기도 되는데 룻은 여전히 이삭 죽기를 작은 일을 아주 감사하게 여기며 충성합니다. 그 여러분 추수 때가 마칠 때까지 이삭 죽게 한데 이 마칠 때 보아서 만나서 이제 결혼하거든요. 그 작은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충성하는데 그 이삭 죽기에는 보아스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작은 일만 아니고 작은 이삭 죽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삭 죽기에는 보아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제 충성하는데 작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정말 주님의 은혜라 느껴진 분들은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자녀들 다 은혜죠. 그게 충성하다 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참 그 작은 것을 준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자 이제 룻이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주운 그 곡식과 또 보아스가 준 양식, 먹다 남은 양식도 가져오니까 너무 나오미가 놀랐어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주었느냐? 또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여러분 놀라서 묻는데 여러분 룻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느냐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 곡식도 많이 주어왔고 양식도 가져왔는데 룻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사랑 호의 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집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기억 안 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은 기억하지 보아스가 마음속에 딱 남게 됩니다. 이 루스에게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의 다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불행합니다. 오늘 루처럼 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보아스로 보아스가 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셨다. 밭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 일해 주셨다.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한 주간을 살았다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찬 분이 여러분 최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그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그 이름이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예수님 때문에 미래를 꿈꾸게 되고 아마도 루스는 집에 와서 야 보아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아, 맡겨도 될까? 아니야 맡겨도 돼. 또 보고 싶어. 또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더 보고 싶었어.
골방으로 가는

0: 아, 미래는 어떻게 돼?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그 방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단 말을 나오미가 듣는 순간에 루스에게 그녀의 스승이 돼서 멘토가 되어서 보아스를 확 열어줍니다. 놀랍게 그녀의 인생을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보아스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멘토와 믿음의 경건한 책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확 열어주는데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제 우리 가정에 이스라엘의 제도처럼 남편이 죽고 오면, 자녀가 없으면, 재산이 잃으면 회복돼줄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바로 이 자야. 너는 그 밭을 떠나지 마. 이건 말씀의 제도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해. 절제해. 다른 남자들 만나지 마. 예수님만 따라가. 지금 나오미가 룻을 멘토링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것은 부모죠. 네덜란드 사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돕다가 이제 이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전쟁이 끝난 것 때문에 풀려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코린텐붐 여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배경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캐스퍼 텐부는 시계방을 운영했는데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 하루는 한 부자가 시계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고가의 시계를 현금으로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계를 팔면 코립텐붐 가족은 한동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 다 팔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그 부자가, 아니 내게 고장난 시계가 있는데 한번 사장님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이 코립텐붐 아버지가 시계를 보자고 해서 그 고급 시계를 보는 순간 자기 손이 조금만 미치게 되면 고치게 되는 것을 알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새 시계 살 필요 없다고 받은 돈을 그대로 다 내주는 거예요. 이 어린 코리텐분이 보면서 속이 타는 거예요. 아버지 바보다고. 제가 팔면 이 한동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는데 왜 안 팔고 중고 시계 고쳐주고 다시 돈을 되돌려주냐.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코리아,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이 말에 코리는 인생의 신앙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이 멘토죠. 부모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화영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어요. 6월은 한 해의 딱 절반이 되는 달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안 이루어진 거 있을 거예요. 네, 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해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지금도 또 새로운 달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도요, 걱정보다는 기도로, 불안보다는 말씀으로, 두려움보다는 찬양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소리에를 힘찬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너무 익숙한 찬양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이라서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요. 그런데 늘 일어나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고 마음이 지쳐서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특히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 벌써 6월이네. 올해도 반이나 지나갔네. 난 뭐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직도 거기 앉아있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어. 내 빛이 너에게 비추고 있으니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편 115편 9절이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자, 6월의 첫 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이었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화 챔버 콰이어의 합창으로 두 곡의 찬송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6월의 시작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의 찬송에 주를 의지하고 일어나 나아가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부르시면서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드시지요? 그래요. 1187번님이 요즘 경기가 쉽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방송 들으면서 내 힘으로 버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더 힘을 내보시겠대요.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방송 가족분들

순행으로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054번님이요,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네요. 힘찬 라디오 가족들도 모두 은혜 가득한 6월 되시길 바래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저도 달력 넘길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3921번님 병원 진료 가는 길에 듣고 계신데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네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멋집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7121번님, 온 가족이 성경 매일매일 녹음을 시작한 지 2주 됐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며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와, 멋지다. 혼자 하는 것도 멋진데 온 가족이 같이 성경을 낭독하는 걸 녹음을 하는 거죠. 와, 멋지네요. 나중에 오디오 성경 한 편이 가족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지겠네요. 5089번님, 사랑하는 두 딸 좋은 조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은이 조민이 두 딸. 너무 예쁘네요, 이름도.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응원해요. 0600번님, 힘찬 라디오 들으면 힘나요. 고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희망을 가득 안고 오는 희망찬 라디오 좋다고 하시는데, 네, 힘찬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찬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682번님, 찬양 듣고 은혜 받으며 하루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희즈윌의 믿음이 필요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내 힘으로 다 해보겠다는 마음,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일이겠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번 달도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걸어가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쌓이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 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 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 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 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모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는 말합니다. 장미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사실 아름다운 꽃잎이 아니라 가시였대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붉은 꽃잎과 향기는 장미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신 선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0: 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있는 그 꽃잎들을 세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늘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목사님 먼저 축복해 주심으로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새힘 얻게 하시며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방송 듣는 모든 심령들이 믿음이 튼튼하게 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0: 주여.
1: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충전돼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들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이 강화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소망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간이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의 그 힘을 충전받는 충전소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희 극동방송 중보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도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선의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15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6월 한 달도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익명의 지금 성도님의 또 기도 제목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고 합니다. 남편 외벌이 가정인데 뭐 저희 부부 모두 야무진 면이 있어서 생활력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도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네, 두 분이 이제 남편의 직장과 또 일거리를 위해서 기도 요청해 주셨는데 목사님 축복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하는 시편 32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0: 아멘.
1: 통해서
0: 네.
1: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사실을 깨달아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앞날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새로운 직장이 적성에 맞게 하시고 사람 잘 만나게 하시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네.
1: 프리랜서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항상 기도로 시작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잘 처리해서 소문 잘 나게 하시고 잘 연결되게 하시고 무엇을
0: 아멘.
1: 하든지 건강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일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시되,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의 유익도 허락하셔서 감사할 일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섬기는
0: 아멘.
1: 교회도 복을 더하시고
0: 주여.
1: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도 새롭게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일꾼을 통해서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0: 네, 두 분의 남편과도 가정을 위한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708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외박 외출 휴가 승인이 잘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경 훈련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1: 군대 가면 다 힘들죠. 집에 알아서 살
0: 맞아요.
1: 살아도 힘든데 그 힘든 정도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정도 되면 다 감당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0: 아멘,
1: 어렵다
0: 아멘.
1: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군대 왔다 생각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에 가 있는데 군에 있는 지금 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붙잡아 주어서
0: 아멘.
1: 전후 좌우 두루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훈련의 강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0: 아멘.
1: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으며 더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도 좋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0: 아멘. 아멘.
1: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날 되게 하시되 믿음이 다듬어져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복된 연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도 좋아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인내심도 기울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때가 돼서 나오는 휴가나 모든 면이 막힘없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경
0: 아멘.
1: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행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는 백성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마치고 훈련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정등 같은 믿음의 기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사실 자녀들이 어딜 가나 우리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시고
1: 그렇죠.
0: 염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드님 제대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6347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상속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을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받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큰 오빠 그리고 작은 오빠는 상속 받는 걸 포기를 했고, 문제는 아버지 11년 동안의 병원 생활 그 병원비와 간병비에 단 1원도 내지 않고 간병도 안 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방임했던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희 엄마가 모든 상속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1: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0: 네, 상속 문제가 걸리면 참 가족들 간에도 이런
1: 맞아요.
0: 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1: 예, 큰
0: 같습니다.
1: 오빠, 작은 오빠가 그리고 본인도 상속받는 걸 포기했다는 걸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큰 재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언니가 그걸 굳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격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이 좀, 예,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텐데,
1: 예, 맞아요.
0: 네, 가족들 간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런 것
0: 목사님.
1: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안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예, 기도하고 그 믿는 사람이 좀이 본인만 믿는.

0: 이제 아니면 큰 오빠 작은 오빠 다 같이 믿는지 모르지만 또 이걸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형제 간에 알면서도 그 고집할 때는 믿음이 없는 그런 언니 같은데요. 하여튼 믿음부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속 문제입니다.

0: 온전한 어머니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속 문제가 잘 연결되고 이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고집 부리는 언니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들어가서 쉽게 포기해서 이 문제가 아름답게 원만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형제간의 원수되지 않고 서로 도와가는 아름다운 우애가 있는 형제로 다듬어지도록 변화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주님이 판단 내려주시고
1: 아멘.
0: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물질 때문에 아버지 모든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언니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하지만
0: 맞아요.
1: 우리 6347번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우리 언니분 마음 잘 만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실 때까지 가족분들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하게 네, 이 하루를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 내외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오히려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셨던 그 은혜로 장로님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의 건강도 주장해 주셔서 이후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어떤 큰 사고가 있어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하나님께서 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 아멘.
0: 이런 어려움들이 더 믿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1: 아멘.
0: 신앙의 불순물 다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욥이
1: 네.
0: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1: 아멘.
0: 참을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하나님 섬기고 교인 섬기고 믿음으로 지켜온 사업인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흥망성세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1: 아, 네.
0: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낮은 자를 높이는 것도 다 주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어서 이것 때문에 신앙에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손해는 있지만 믿음은 더 좋아지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신앙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이전보다 더 복을 받아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통해서 막힌 것이 다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1: 아멘.
0: 홍해 같은 두려움도 주께서 길을 내시고 동풍 불게 하셔서 길을 내셔서 홍해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환경과 사람과 물질의 모든 방향까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

0: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가정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셨던 그런 가정인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한 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안성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멘. 네,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2570번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범서 천상에 있는 울산 산성교회에서요, 6월 7일 주일 10시 55분에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집사님을 모시고 찬양 간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집사님의 찬양과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전이 차고 넘

0: 미치도록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교회 행사도 소개하고 교회 PR도 하고 겸사겸사
0: 그렇네요.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성교회 찬양 집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0: 아멘.
1: 기도로 준비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신앙 잃고 헤맸던 심령들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0: 아멘.
1: 처음 나온 심령도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집사님의 간증뿐 아니라 찬양이 통해서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잠에서 벗어나게 하사 놀라운 열매와 부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모든 시작과 준비를 아시겠사오니 열매와 결실로 영광 나타내 주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발전되고 부흥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온 교인이 합심하여 간구할 때 주께서 그 기도한 대로 열매가 응답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0: 아멘.
1: 그 모든 결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6월 7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날에 정말 우리 산성교회에서 천국잔치가 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937 하나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내일 저희 엄마가 건강검진을 가십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6월에 학원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저에게도 큰 힘과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검진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좋은
0: 아멘.
1: 의사 만나게 하시고
0: 아멘.
1: 놓치는 부분이 없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문제가 있으면 잘 발견되게 하시고 해결도 잘 되게 하셔서 근심 염려에 오래 시달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육신뿐 아니라 믿음도 튼튼하게 주장하셔서 하나님 섬기며 날마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원을 연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원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0: 아멘.
1: 필요한 학생들도 보내주어서 학원 경영이 즐겁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소문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계속 이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도 이를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위치가 좋으면 좋은 대로, 위치가 나쁘면 좋은 소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붙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귀한 산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하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학원 사업도 잘 되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880번 쓰시는 분께서도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5월 18일에 저희 아내 유방암이 전이가 되어서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에 3cm에서 1.9cm로 줄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유방암 수술을 우선 했는데 전이가 된 건지 아니면
0: 예.
1: 재발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0: 네네네.
1: 3cm에서
0: 줄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1: 줄었다면 그 수술을 해서 그런 저런 건지 아니면 하여튼
0: 네.
1: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0: 아멘.
1: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0: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신앙으로 복을 더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방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근거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이 돼서 주님 증거하고 하나님 능력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사소한 것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선하게 섬세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죽은 자도 이름 불러 살리신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병원에 자주 오가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같은 증세로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부작용 후유증 없는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셔서 선한 손길 통해서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간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의사가 많아도 약이 좋아도 병원 많아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찬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는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남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없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소개하고 함께 짧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3908번님 저희 딸 김성은 전산세무 전산회계 6월 6일에 시험 칩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알게 하시고 이번에는 시험 합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9507번님 6월도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6월에 시험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선택할 때 올바로 판단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답을 쓸 때에 잘못 실수하지 않도록 가진 실력이 다 그대로 표현되게 하셔서 시작부터
1: 아멘.
0: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합격이 돼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동안 준비한 것이 유감없이 다 표현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를 대할 때 자신감 있게 흔들림 없이 착오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 주여.
0: 결과도 좋게 하실 뿐 아니라
1: 아멘.
0: 믿음의 귀한 경험도 쌓게 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딸 되게 하셔서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받고 새롭게 살고자 원하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아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구한 것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입술 열어 증거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복된 일 많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입게 하시기 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심령 때문에 많은 심령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기도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응답되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가정 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 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청년전도의 모태인 군선교 내부에서 과거 세례자 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버리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단교리나 왜곡된 종말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단체가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송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예수를 영접한 대중가수 서인영 씨의 진솔한 교회 일상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0: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 가정 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 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양현민 PD가 전합니다.
1: 11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포천 하랑센터에서 어제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중국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와요.
3: 내가 이름은 샤크노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그냥 하랑센터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애기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1: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재밌어요.
5: 많은 애들이 집보다 뭔가 센터를 더 뭔가 편애하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6: 저 베트남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1: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사역을 통해 오히려 더큰 기쁨을 얻는다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권면했습니다.
7: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진 것 같아요.
8: 그 마음하고 표현이 순수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외에도 포천아랑센터는 시와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연계 지원 체계 확립과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FEBC 뉴스 양현민입니다.
0: 한국교회의 청년 전도의 모태인 군선교계 내부에서 과거 세례자 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버리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최근 2016 군선교 3차 세미나를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군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주둔지 통폐 앞으로 현재 760개 군교회 중 118개 교회가 통폐합될 예정이며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65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장병들을 온전하게 양육해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석 연구원은 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섬김과 봉사 중심의 선교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군종 목사 지원자가 2020년 155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양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 원칙은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새 조례안이 국가법체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정체성 다양화에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홍 대표회장은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단교리나 왜곡된 종말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연구공동체 신앙과 AI의 미래와 소망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AI 모델 10종을 평가한 벤치마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88.53점이었으며 엔트로픽이 94.31점, 구글이 92.2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일부 AI 모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신학

0: 성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장신대 김경래 교수는 신학적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간 전문가의 감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연구자 임성빈 전 총장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단체가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송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진작을 위해 1분 53초 분량의 경쾌한 분위기를 담은 캠페인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온더노트가 직접 작사와 가창에 참여해 투표를 통한 더 멋진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갖고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예수를 영접한 대중가수 서인영 씨의 진솔한 교회 일상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이 공개한 약 25분 분량의 신앙생활 영상은 누적 조회수 349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서인영 씨가 예장통합 소속 자양교회에서 6개월 전부터 출석해 부활절 세례를 받고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무대에서는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서인영 씨는 인터뷰를 통해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의 위로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됐다며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20에서 60mm입니다. 강수 확률은 2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9도, 부산은 28도, 김해와 양산은 32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미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고 뭐 때문에 사는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에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법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차고 넘치는 것이 먹을거리입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제가 꼭 작년 이맘때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세 번씩이나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성경 시편 31편 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힘든 병상에서 치료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그 행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설령 이 땅에 희망이 있어도 끝까지 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 희망이라고 여겼던 자녀도 재산도 집도 건강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 간다는 희망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셋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사후 준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려면 죽은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술의 도움으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 줄 몰라도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0: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북한의 클럽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 네, 그런데 일부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선수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 의아했다고 하죠.
0: 네.
1: 적대국이면서 왜 주민들을 보냈냐는 건데, 게다가 이 우승을 했다는 것보다 한국에 가봤다라는 것에 부러움을 나타낸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0: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적국이다라고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한국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한 듯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그리고 한국 생활에, 한국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북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됨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0: 오늘의 첫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피아오십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단절을 외치고 통일이라는 이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네.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하나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마음을 더 간절하게 먹고 기도의 그 자리로 여러분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출석 체크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1: 의정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북녘당과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주셨고요.
0: 네.
1: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녘당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0: 아멘. 대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북녘당을 놓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0: 기도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고요.
1: 대구에서도 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게 되는 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양산에서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소명을 갖고 와.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0: 자,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어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0565님 문자 주셨는데 모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계속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1: 아, 네.
0: 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 여름 북녘당도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6월의 첫날에 함께하시는 OFP데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죠?
1: 오늘도 찬양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도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한 편 차이! 문제 풀 준비 되셨습니까? 자, 남북한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쓰임법이 네. 참 많이 다르구나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정말 복음통일될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뭐 출석 인사로 기도도 보내주시고 네. 같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도 한 편을 좁혀가고자 북한어 하나를 나누어 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꽁트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힌트도 주의 깊게 강구하시면 오늘 정답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기가 또 두 가지가 나가니까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이거 좀 빨리 내다 놔요.
1: 어? 지금? 아이, 자기 나 이따 내다 놓을게.
0: 아유, 안 된단 말이에요. 청결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1: 청결차? 아이, 그런 차는 또 무슨 차야? 먹는 차야? 자동차야?
0: 아니, 그 청결하게 하는 차 모르나요? 이게 오늘 안 가져가면 또 밖에서 이틀이나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그 청결차? 아, 맞네. 말 들어보니까 청결차 맞네. 아, 알겠어. 지금 얼른 당장 내다 놓을게.
0: 또 가면서 획획 뚫리지 말고요. 알겠지요? 안 터지게 막 던지지 말아요.
1: 아이, 알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 청결차 오기 전에 얼른 갖다 놓을게.
2: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2: 자, 참 청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하나 씨 말한 것처럼 버리러 가면서 휙휙 돌리지 마십시오. 다 터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청결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기 또 두 가지 내어드린다고 했어요.
2: 네.
3: 1번이 세차한 차.
2: 아. 깨끗하게 세차해놓은 차, 세차한 차를 청결차라고 한다. 2번
3: 청소차.
2: 청소차. 1번은 세차한 차, 2번은 청소차입니다. 청결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쓰레기 수거하는 쓰레기차, 차량을 네. 뜻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3: 그렇죠.
2: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도 빌라에 살 때 빌라가 그 도로랑 되게 가깝잖아요.
2: 네.
3: 그래서 새벽마다 청결차가 오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렸어요.
2: 오.
3: 그리고 저희가 새벽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

0: 요 청결차랑 같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네. 청결차를 모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1: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맞아요. 밤새 내놨던 그런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또 다 치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네. 세금으로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0: 하게 치워주신 주님께 또 세상 감사하면서. 자, 오늘 청결차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세차 한차,
0: 2번
1: 청소차.
0: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26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26 9번입니다.
0: 네. 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시오. 한북대 선임 김희응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김혜영님이었습니다. 내용으로 햇빛 비치니 함께 하셨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찬양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불렀나? 습관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갈 수 없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네. 꼭 같이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담아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 OAP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차,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세차 한차고요.
0: 2번이
1: 청소차.

0: 차입니다.
1: 네. 우리는 사실은 이 차를 이렇게는 부르진 않아요. 그냥 포괄적이에요. 사실
0: 그쵸.
1: 길거리를 청소하는 차도 따로 있고, 뭐,
0: 네.
1: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도 따로 있고 한데, 그래도 통칭해서 조금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1: 네.
0: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1: 예. 자, 이어서 찬양과 또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0: 찬양사역자 이혁진 씨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 맞히셔서 이런 선물 받으실 분은 누가 될까? 한평차의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1: 청결차의 정답은 2번 청소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딱 청소차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 수거 차량,
1: 네.
0: 그리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차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결차. 우리는 청소차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게 되죠.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만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온 거, 링크 온 거 외면치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요즘 결혼식은 주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례사가 없지만 예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례사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거의 가면 이 멘트가 나왔어요. 지금 이 청춘 남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청춘 남녀가 팥뿌리, 새하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아끼라는 의미에서 그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우리 사람들은 내가 영원토록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하면서 사랑하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옆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사랑하고 옆에 있으면서 아끼고 평생 그렇게 영원토록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직장 가야 돼요. 아내도 볼일 보러 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때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껴도 일정 기간은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더 나아가면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부의 사랑보다 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조차도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24시간 아이 곁에서 사랑하고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야 되고 때로는 부모도 화장실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자라면 요즘엔 돌도 지나지 않아도 애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다 보내버립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부모가 때가 되면 부름을 받아 하늘로 떠나 올라갑니다. 다 결국은 여기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도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화장실 간다고 떠나가고 밥 먹어야 된다고 떠나가고 내 일을 해야 되고 떠나가고 우리 곁에서 그렇게 떠나시는 하나님, 우리 곁을 이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옆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곁에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 끝 아니면 저 바다 끝에가 있을지라도 어디 곳에 가 있을지라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외로움과 감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영광과 기쁨 위에 또 다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두려움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들은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어느 하나 나서서 아닙니다. 저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천하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셨습니다. 외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복음 들고 나간다라는 거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삶의 결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주님의 이 명령은 결국 실행 불가한 명령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명령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있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복음 증거는 삶 가운데 일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의 명령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오합지졸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오합지졸인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으로 세운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사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권세,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권세를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이 모든 일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재물, 내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다 죄인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때로는 무식했고 때로는 배운 것은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습니까? 이유는 하나,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무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주는 귓속말이 있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단이 끊임없이 루터에게 와서 속삭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끊임없이 절망케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무능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라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맞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가진 것도 없는 무일푼이었고, 나이가 80이 넘는 노인이었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손에 주님의 능력을 얹어주시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서로 부르게 되었을 때 기도원은 자신이 이 민족을 이끌 만한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결국 그는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확신을 보여달라고, 내가 사사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의지합니다. 온갖 장정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적할 만한 큰 군대 만드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때 주님 어떡하십니까?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이 일은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300 용사로 수십만 명의 군대를 물리쳐버리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목자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낭만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 시대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일. 안 하려고 했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냄새 나고 그 동물들이 습격해오는 걸 지켜야 되고 집을 떠나서 지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안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막내였어요. 서열이 제일 낮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보았을 때 다윗은 눈에 차지도 않고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눈에 찹니다. 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왕감이구나.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역사하셨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자 그들 앞에 어떤 일,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사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마실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쉴 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며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좋은 일만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들, 이제 저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으니 그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졌던 게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평안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곧바로 눈에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 광야입니다. 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온갖 짐승들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들의 앞엔 가나안이 아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내 인생에 어떤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순간 그래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불꽃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들에게 안전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2절을 통해, 1절과 2절을 통해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는 내 삶의 자리로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그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던 언제였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저 모세도 끌기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갑니까? 그때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말하고 모세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이 시는 미국의 시인인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그 여자분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1921년에 인간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녀가 그 강연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쓴 시가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낡고 상처투성이인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올랐습니다. 경매인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여 1달러, 2달러로 외쳤고 겨우 3달러에 낙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백발의 노인이 걸어나와 먼지를 닦고 느슨해진 줄을 조인 뒤 활을 켰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자 가격은 순식간에 1000달러, 2000달러를 넘어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꾼 거지? 무엇이 바이올린이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거지? 그때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거장의 손길이라네. 사실 이 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녀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녀도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고 그녀 또한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만 그녀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녀에게 닥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손 마디마디는 굵어져서 건반을 누르거나 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음악을, 생명처럼 여기던 음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버려진 바이올린, 아무 가치 없는 바이올린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그녀는 이 강연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까지도 가장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강연을 듣고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저 그녀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손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잡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필을 잡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타자기의 알파벳을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그 타자기의 알파벳을 하나하나 눌러서 그래서 쓴 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거장의 손길이 닿았을 때라는 그 시인 겁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 같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신 또한 하나

0: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녀는 아름다운 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영혼을 가진 시인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는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낙심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능력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제가 찬양을 반복해가지고 들은 곡이 있어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란 찬양인데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을 계속 견디고 참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많죠. 뾰족한 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6월에도 결국에는 우리 총연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자고요.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결코 후회가 없답니다. 네, 그저 엎드리는 것, 티즈 윌 앨범에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죠? 점심에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조금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예.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아침에 고민했다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을 거라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점심에. 그래도 또 따뜻하다고 또 표현해주는 분도 있죠. 따뜻한 익산에서 따뜻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4605번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6월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이게 보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참 주말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예. 뾰족한 답은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4835번님, 엎드리라.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리라. 제가 공책에 써놓고 늘 지키려는 생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멘이네요. 8625번님, 아파트 단지 봉사 나와 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극동방송 새끼라 청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방학 끝내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고. 화성 마두에서 열일하면서 출첵하신 0490번님도 계시고, 2320번님 인천에서, 전남 광양에서 아들 방학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483번님, 6월 첫날 날씨가 많이 덥다고, 8845번님, 서천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0688, 평택 8411, 양평 9507,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으로 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오후 3시 시간대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어제 이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됐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통화가 됐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달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산동에서 9950번님, 전주에서 1203번님, 엎드린다. 이 깊은 뜻을 새삼 배워본다고 1966번님도, 또 서울에서 4337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막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준다는 이 고백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세상적인 역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전이죠.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청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3931번님, 그저 엎드리는 거 그래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은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기보다. 자, 혹시 못하고 있는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샵 1069,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인 그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도 청주에서 듣고. 야, 요즘 이제 청주가 충북 우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주 본부도 또 생겼고요.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 예배 갔다가 아는 동생 김석희 고추밥 끝내러 도와주고 석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 오늘 뭐 충북만 듣나요? 충북 옥천에서 엎드려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필사하는데요.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찬양 그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라고 5916번님도 오셨습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에서 긴팔 옷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늘한 날씨인가 봐요. 예, 12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계란 행상 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다음에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방학을 끝냈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방학 중이다, 그렇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2042번님 경기 용인에서도 614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로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자, 일산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시죠? 5262번님. 할렐루야, 브레이크 타임에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삼은 대길교 행복한 축제 중이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일산 고향 563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하셨다고. 아, 이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발 다쳐가지고 3개월째 중 방학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학이네요. 건강할 때는 방학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제가 그 방학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을 통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출석과 함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날을 기다리며 새끼라 잘 듣고 계신다고 5987번님 이번에 또 3개월째면 아유 오래됐네요.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걷고 뛰고 그 소중한 다리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겠네요.

0: 인천에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엎드려 기도하고 왔어요. 1760번님 듣고 계십니다. 경주 남편과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5086번님 모셨네요. 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어머니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다고 요청한 며느리가 문자를 주셨네요. 보내주신 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고, 극동방송과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려나? 시어머니. 우리 윤미화 어머님께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윤미화님 되시죠? 예.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예.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예. 어떻게 좀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신가?
1: 아니요.
0: 괜찮으세요?
1: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0: 아, 집구석이 원래 그래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 이혜경 씨가 저 방송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문자를 줬어요.
1: 아, 저는 이혜경 씨가 추천해갖고
0: 예.
1: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서 기도 받은 사람인데요.
0: 그래요? 잠깐만요.
1: 시어머니가 아니면
0: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1: 이웃분들.
0: 제가 지금 전화를 잘못했나?
1: 아, 네, 시어머니는 공동방송에 출연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이혜경님하고 지금 아시는 거죠?
1: 아, 네.
0: 아시는 관계인데, 저는 지금 윤미화님께서 시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시어머님도 따로 있고,
1: 아, 네네네.
0: 윤미화님이 또 이혜경님이 전도 요청한 분 맞죠?
1: 아유, 그래서
0: 예.
1: 교회 다녀오고 목사님이 또 방송으로 기도해주고
0: 예,
1: 그래서 얼마나
0: 그렇죠, 그렇죠.
1: 어렸는지 몰라요.
0: 아, 이혜경 님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전도 요청했고, 우리 윤미화 님도 요청을 했군요.
1: 아,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0: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희가, 우리 윤미화 님이 올해 1월에 지금 통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1: 네. 아,
0: 예.
1: 12월 25일날인가 24일날, 교회 좀 나와보실래요, 언니?
0: 예.
1: 그래서,
0: 예.
1: 예, 사람 많은데 조심스럽게
0: 예.
1: 마스크 쓰고 가고요. 이제, 구역예배 본 지는 한두달 정도 됐고,
0: 구역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1: 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0: 네.
1: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탑이래요.
0: 가장 탑이래요. 우리 윤미화 씨가.
1: 결속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0: 네네.
1: 저는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몰라.
0: 아유,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어제가
0: 예.
1: 두 번째로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번에도 진짜 울어갖고, 아, 요번에는 뭘 숙제가 없겠지 했는데,
0: 네.
1: 요번에는 또 다른 게 마음속에 더 터져갖고,
0: 네네.
1: 그걸 좀확 울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 내가 이것도 또 내려놓게 된 거구나. 감사하게 느껴요.
0: 우리 윤미아님께서 그 당시 무교라고 했어요, 무교. 교회를 이번에 두 번째 나가봤다고요?
1: 네네네.
0: 두 번째. 그러니까 어렸을 때한번 나가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신 거죠.
1: 어릴 때도 교회 근처도 안 갔어요.
0: 근처도 안 갔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한 거 맞죠? 교회 다니게 된 거.
1: 네네네.
0: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 네, 그래서,
0: 예.
1: 아, 내가 그냥 나이 들으면서
0: 네.
1: 사람들이 버릇, 뭐 인사만 한번 해줘도,
0: 네.
1: 인사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0: 예.
1: 아, 저런 인사도 참 감사한 거구나.
0: 예.
1: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0: 예.

0: 감사합니다. 저도
1: 예,
0: 오늘
1: 알겠습니다.
0: 순간에
1: 예.
0: 내 안에 있는 것 같겠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윤미아 님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죠?
0: 네.
1: 청주에 계시고 가시게 된 교회가 청남교회 맞나요? 지금 전도 요청한 이혜경 님이 다니는 교회 맞아요?
0: 네네네네
1: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잘
0: 네.
1: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0: 그래서 저는 원래가
1: 네.
0: 저기 인생도 남매로 커서 가족이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저는 원래가 친정식구가 속세가는 사람만 있어서 엄마가 너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냈니 해서 이쪽을 창피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1: 네.
0: 그 가족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감 강했어요. 근데 그거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1: 네.
0: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없는 집에 나를 선물로 보냈구나.
1: 네.
0: 이 집안을 나한테 정리하라고 보냈구나.
1: 네.
0: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서
1: 네.
0: 이혜경이랑은
1: 네.
0: 걔가 또안 가진 복이 있고 가진 복이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1: 네.
0: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 네.
0: 평생 자매로 가자 해서
1: 그래요. 잘 됐네요.
0: 할
1: 우리
0: 나위 없이
1: 예. 자, 우리 윤미아 님, 우리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혜경 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환님.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선물 받으셨잖아요.
0: 아, 일요일 날이
1: 지난번에 선물
0: 훗날 같더라고요.
1: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가게 된 거에 추가적으로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십시오.
0: 그리고 잠깐만요.
1: 예.
0: 저 아는 언니가
1: 예.
0: 아른 지 10년 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언니, 나는 늙어서 하늘 주님을 모셔 옆에 둬야지 내가 늙는 게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샘많은 언니가 절에 다니다가
1: 네.
0: 절에 40만 원 주고 돈 달았던 언니가 나도 그 언니 혼자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나도 혼자 노는 게 무서워. 나도 교회 다니까 그래서 요새 교회 알아.
1: 아, 그래요? 오,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분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예.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네요. 흐린 날씨, 1816번님, 또 화성 송산에서도 5932번님 듣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요청한 분이 두 분이 계셨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전도 요청했던 우리 윤미화님과 제가 전화 연결됐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시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하는데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죠? 집이세요?
1: 네, 지금 껐어요.
0: 네, 이제 끄셔도 네. 되고요. 지금 집에서 계시는군요.
1: 네.
0: 며느리가 문자를 네네. 줬어요. 어제
1: 네.
0: 교회 가셨다고?
1: 예, 네, 갔다 왔습니다.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시네요.
1: 예.
0: 맞아요?
1: 잘 받았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며느리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며느리가?
1: 네.
0: 그럼 청남교회?
1: 청남교회.
0: 청남교회, 그쵸. 청주에 있는.
1: 네네.
0: 오래간만에 가신 거죠?
1: 오래간만에 갔죠.
0: 오래간만에 갔죠.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제 교회 가보니까요?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1: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0: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1: 아, 제가 감사해요.
0: 며느리도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며느리도?
1: 네, 며느리 아들 다 좋아해요.
0: 며느리 아들 다. 그때 네.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통화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1: 진짜
0: 그리고
1: 가족 축복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쭉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이렇게 기회 되시면 등록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에게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고.
1: 그거는 한 7년 전에 받은 것
0: 아, 받았어요. 예.
1: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더 알게 되고, 그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또 선물을 또 드려요. 축하의 선물.
1: 아우, 이제 다른 것만 해도 가분한데요.
0: 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딱 꽃바구니 선물을 줘요. 꽃바구니에 뭐라고 써있냐면 축계약 이렇게 써있어요. 축계약. 네. 방학을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계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1: 각자.
0: 예. 네. 그럼 꽃바구니를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그 좋았고 감사한 마음도 드시죠? 저랑 감사 고백 기도 짧게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0: 나의
1: 구주로
0: 구주로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0: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통화할 때, 어머니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1: 며느리가 옷을 사다 머리맡에 놓고
0: 예.
1: 입고 가라고.
0: 아이고, 진짜 좋은 며느리 두셨네.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은 며느리가 옷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해 놨군요. 교회 가실 때 입으시라고.
1: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가야지. 내가
0: 가야지.
1: 이렇게 컨디션 조절해서 가야지. 그래.
0: 잘하셨어요.
1: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0: 예. 지금 아마 며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전화했더니 운전 중이어서 짧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도 너무 흐뭇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겠네요. 예.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1: 좋은
0: 결단하셨으니까
1: 소리 해주세요.
0: 건강한 몸으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잘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어머님 그몇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 보시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전에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눈을 들어 산을
0: 눈을 들어
1: 보는
0: 산을
1: 거.
0: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왠지 그거 같은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거 맞나요? 맞죠? 어떻게 이 찬양 아시고 어떻게 이를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1: 이 찬양은 가끔 잘 들어요, 유튜브에서.
0: 그래, 유튜브에서. 근데 이 찬양은 특히 왜 좋아하세요?
1: 마음에 와서 많이 봐요.
0: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자. 그쵸?

0: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들어보셨죠, 어머님?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어머니 건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이 찬양 나눌게요. 네.

자, 6월 시작했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1760번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곡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보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불안하실 때는 절대 자기 평가나 자기 반성이나 그걸 돌아본 자기 성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할 때는.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불안할 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기 비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비하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하가 심해지면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 자체를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삐딱하게 보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더 심해지면 잘해왔던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던 것들까지도 자기 스스로 폄훼하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집중하면 자기 인생 자체를 비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선택을.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욱해가지고 사직서 쓰는 거. 욱해가지고 아무런 플랜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를 결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을 막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합리화하고 그렇게 수습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다운돼 있을 때는 자기 반성을 너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기분 안 좋을 때는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기분 안 좋을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감정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할 때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을 때 하랍니다. 컨디션 좋을 때, 몸 안 아플 때, 몸 안 아프고 컨디션 좋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컨디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의 컨디션도 보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날씨,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컨디션도 보랍니다. 내 주변, 그러니까 세 가지죠. 나, 내 환경, 내 주변 사람들의 컨디션. 이렇게 세 박자가 다 좋을 때 피드백하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는 너무 나의 단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도 좀 보고 주변도 좀 보고 사람들도 좀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의논을 하는 것도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기분 좋을 때. 저는 그래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저녁에 모여서 피드백하는 거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저는 예, 뭔가 중요한 뭔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모여서 피드백하는 거 물론 좋은데 저는 좀 찬성은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케이스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잘했는데 사고 없이 대회가 잘 끝났는데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분위기가 깨지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격려를 많이 해야 되고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감당할 역량이 안 되는데 피드백을 한다고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비하하고 공동체 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좀 격려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자신의 길이 꽃길이 되는 것이죠. 꽃길.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꽃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우리가. 너무나 궁금하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는 길이 꽃길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길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4절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 순탄한 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돔 땅을.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의 왕이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에돔 땅으로 못 가고 돌아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코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일종의 예상치 못한 코스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던 길은 에돔 땅의 동쪽 길이었습니다. 에돔 땅 동쪽 길. 민수기 20장 17절 보시면은 그 중반부에 보면은 거기 에돔 동쪽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큰 길. 왕의 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군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그 길에 광야도 있고 그런 길이 당연히 어떻게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진군했는데 서서히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서서히 의심도 생기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이 가나안 진군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그 마음, 물론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지금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은연중에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길을 더 원하게 되어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민수기 2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은 20장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밭도 있는 거예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우물물도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 우물물이 보이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길이죠.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평탄한 길을,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이 좀 인생이 좀 풀리고 순탄한 길을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꽃길을 가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할 환경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이 꽃길이 되시기를 진짜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그 형태, 평탄한 길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평탄한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탄한 길이 조금 다릅니다, 형태. 그래서 기독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왕의 큰 길을 평탄한 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그 세상에

길로 갔다가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우회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시다가 뭔가 이거는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안 주시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는 이겁니다. 우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꾸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여기 밑에 홍해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바로 못 가고 저기 밑으로 내려갔다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또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뭐 이제 너무 지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광야를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다시 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다시 먹으라는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 모래바람, 뜨거운 햇볕, 생각만 해도 지치는 그 끔찍한 길을 다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서만 전쟁을 세 번을 하게 됩니다. 전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체력을 축하고 아껴야 되는데 굴러간다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죠. 체력을 아껴야지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화면 보시면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막 얘기 나오거든요. 출애굽. 그거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식으로 입술로 범죄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옛날에 세상에서 있던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 그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그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나의 원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많이 뭐 이게 뭐랄까 세상의 그런 자격 세상의 기준들을 너무 추구하면 세상에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 멀어진다고요. 내가 세상의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면 오히려 내 가족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가정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제 우리가 가정에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못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질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

8살이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기서 강한 손은 누구 손일까요? 강한 손. 에돔 왕의 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살면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으십니다. 막으십니다. 환경을 사용해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를 다시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좌절되고 앞길이 막힌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도록 섭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태도, 안 좋은 언어 습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언어 습관을 막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죽게 하는가? 민수기 20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4장, 16장, 출애굽기 17장 거기 보시면 전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나를 죽게 하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들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도 물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이기 때문에 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빨리 기도해서 그 감정을 정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 방식을 의심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계속 처리하자고 또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하찮다라고 표현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마치 꿀을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예, 맛있게 먹었을 때는 언제 그때는 그렇게 먹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겨워하게 되고 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해서 눈물 흘렸는데 지금은 그 순결했던 신앙이 다 사라지고 다 불평불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 할 때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감사가 사라질 때 그들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그러니까 내 삶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나의 인생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 그 원인은 뭘까요?

0: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인종은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모든 환경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그를 흔드는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인종. 성경은 다른 인종, 그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꾸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계속 그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그들로 하여금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막 하고, 불평불만하도록 막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결국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 그들을 유혹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 주변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좀 거리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 당시 사막에 서식하던 등에 불 모양 반점이 있는 독사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 불뱀에게 물리면 그 즉시 몸에 높은 열이 나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린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저 불뱀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 중반절에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이 환난 가운데 해결 방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하신 길이 조금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아,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거부하게 될 때는 불뱀이 오는 것이죠. 원수대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불뱀 원수대적의 생각들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인생의 꽃길을 걸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의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 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느 여자분의 글을 소개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7살쯤에 엄마가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아빠는 네 오빠 하나만 낳자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너까지 낳자고 졸랐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고마워해. 물론 엄마의 장난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물었다. 아빠, 진짜 나 낳지 말자고 했었어?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넌 줄 몰랐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확 풀렸다. 네, 7살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긴 귀여운 이야기죠. 목사님께서는 그 글을 전한 후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사랑이 예전부터 주어졌으니 진정으로 가슴에 와닿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날 주목하고 계시고 확실한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제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행위나 논리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문서나 증거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논리와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약속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고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마커스의 찬양 주님의 사랑,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덤리 앤 지미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어느 여자분의 어릴 적 이야기,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7살 아이였던 시절 엄마가 장난으로 아이에게 아빠가 네 오빠까지만 낳자고 했는데 엄마가 너까지 낳자고 졸랐어 라고 말하셨대요. 딸이 서운해서 아빠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진짜로 나 낳지 말자고 했어? 그러자 아빠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 그게 넌 줄 몰랐지. 참 아빠도 순발력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르지만 아빠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다고 합니다. 이런 장난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어른들의 장난 몇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는 속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사랑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논리나 이성이나 계산으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란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린 딸이 아빠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랑이 곧바로 믿어지고 마음이 확 풀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우리의 논리와 계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 마음이 와닿고 정말 놀랍게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새로운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1128번님,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매일 너무 힘들지만 새벽에는 설교 말씀 들으며 그리고 오후 5시에는 같이 걸어가기 들으며 찬양으로 위로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새벽 출근하시군군요. 또 이 시간대에 퇴근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초보 운전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초보예요. 운전을 참 어려워하는 초보 운전자라 이분의 심정 알 것 같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나 빼고 다들 운전을 잘하는 것만 같고 왜 그렇게 다들 요리조리 재빨리 움직이는지 좀 도로에서 쩔쩔맬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않고 대중교통으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그럴 때 또 극동방송 들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주님 안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또 힘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0084번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같이 걸어가는 시간이네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곡들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4111번님께서 신청 찬양 문드라 머리 들어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되지요.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또 가사로 삼은 그런 찬양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의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시편 24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찬송 시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 사연들 중에 특별히 극동방송과 여러분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추억,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와 함께하는 추억 이야기, 70년의 보석 상자. 극동방송이 무려 그 70년의 세월을 어느덧 보냈는데요. 그 사이에 13개의 지사가 생기고 곳곳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는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요. 은혜 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누린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게 극동방송 함께하며 감동받았던 보석 같은 추억을 문자 사연으로 전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닭갈비 밀키트가 있고요. 쑥떡, 친환경 세제, 토마토즙 세트, 산삼 진액스틱이 있고요. 또 먹태깡 등 건어물 오늘 준비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8625번님, 보령PD님, 샬롬. 아파트 단지 관리소와 경비실 봉사활동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다 하고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일상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봉사하고 일할 때, 또 때로는 고단할 때, 어딘가로 이동할 때,

십니다. 우리 8625번님 너무나 귀한 봉사하고 계시네요. 부디 이 시간이 또 주님 찬양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625번님께 먼저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팀 이름이 다시예요. 다시라는 팀이 부른 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받았던 은혜, 보석 같은 추억을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70년의 보석 상자 문자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9714번님, 저는 8년 전 회사에서 준 라디오를 켰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4시간 켜놓는 방송이 됐네요. 울고 웃으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일단 그 회사에 감사하네요. 네, 라디오를 켰는데 마침 극동방송이 또 켜졌나 봐요. 혹시 회사 대표님이 크리스천이실까요? 106.9에 딱 맞춰서 직원들에게 라디오를 선물하신 건 아닌지. 아, 덕분에 이렇게 저희와 연결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연이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극동방송 8년째 이렇게 같이 쭉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라디오나 방송을 접할 수 있는 어떤 통로, 플랫폼이 참 다양해져서 아날로그 라디오를 직접 켜서 듣는 분들이 전보다는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일하다가 켜놓으면 이렇게 순간순간 좋은 것을 접하게 되고 도움받는 게 또 라디오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휴대전화 앱으로 극동방송 더 편하게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9714번님 먹태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입이 심심하실 때 간식으로 잡수시면 좋겠네요. 2722번님 저도 매일 위로받고 있고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려요 라고 축하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680번님 보령 PD님, 저는 3년 전 2월부터 처음으로 극동방송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해에 극동방송에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고요. 그 자리에 오면 PD님들의 얼굴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인천에서 혼자서 전철을 3번 갈아타고, 어머나 세상에, 아유 그러셨군요. 가서 보령 PD님, 또 새깨라 김인수 PD님, 신은지 PD님, 양현민 PD님, 최정민 PD님, 장대진 PD님, 여러 PD님들과 사진 찍고 왔던 추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극동방송을 낱낱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각 시간대별 프로그램 다 외우고 계시고 PD들 이름도 다 아시고 또 심지어는 어느 지역 극동방송에 어느 PD가 발령받아서 갔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꿰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렇게 극동방송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늘 문자 사연으로만 뵙던 방송 가족들을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가족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우리 0680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며 이찬양도 함께합니다.

0: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2: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2: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2: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2: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2: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뿐만 아니라 당첨된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2834번님께서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면 그저 감사가 떠오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송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6월이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지난 5월까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복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전진해만 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갈 만한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게 주어진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이 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일어나 단어와 그다음에 2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는 단어와 또한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었느니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 하반절에 주었느니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주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기에 본문 2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그리고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현 상태에서 일어나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비교해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배가 출발하려고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부 기적소리를 울려야 되는 겁니다.

배가 출발하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는 타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가만히 앉아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세력도 너를 이길 수 없다고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장만 해놨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육직처럼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내왔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서도 붙들어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버리지 않는데 사람이 익숙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신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서가 없어요. 돈만 사랑하지 말고 만족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무서워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나를 해코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도리어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신앙의 위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낸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짧은 진리 앞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건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얻고 도리어 몸이가 담대히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또한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팔짱을 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같이 가시지요. 이 짧은 고백과 믿음 앞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그의 자서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타고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주여 같이 가옵소서.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삶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발짝을 뛰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주님 제가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번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데 그 누가 나를 해코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해코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건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발을 보아라.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강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의 강한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강한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살아가는데 강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강한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강한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간혹가다 자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인기와 돈과 댓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중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면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영화 배우 겸 탤런트인 김명빈 씨를 좋아합니다. 연기 잘하잖아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배우가 청룡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조금 더 부족하게 주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두세 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과 노력이란 미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인기와 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처럼 강한 용기를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그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 하는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9-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에는 무사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보통 이 단어의 뜻을 징계, 훈계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좀 더 깊다. 빚어내기 위한 두드림. 이 단어는 도공이 흙을 두드려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가까운 단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단순한 벌로 징계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내시는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뜻.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허락하신다. 관계의 아픔, 기다림의 고통, 거절감, 이별, 절망까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교만은 깎이고 욕심은 정리되고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성장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아파본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은 페이지 처치 신재용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오프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시와 그림 앨범에서 토기장이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은 아주 가끔 방송에서 띄워드리는데, 방송에 보내드릴 때마다 굉장히 강한 감동이 밀려오는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난 완전히 깨져버렸어. 난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가 가장 완벽한 도공이시기에 우리가 함부로 그분의 허락 없이 깨어지거나 부서질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용기 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한곡한곡 정성으로 띄워드릴 테니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샵 392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사연 써주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까요?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으로 띄워드렸고요. 앞서서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앨범에서 폭풍 속의 주. 가끔 가수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들의 앨범에 찬양을 섞는 건 사실 굉장한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 정규 6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폭풍 속의 주. 그냥 대중음반에 찬양곡을 섞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띄워드리는 곡은 아니지만 가끔 여러분과 아주 가끔 나누는 곡이기도 합니다. 폭풍 속의 주 들으셨고요. 그보다 앞서서는 찬송가였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잠언 3장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징계와 훈계를 뜻하는 단어 무사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 징계와 훈계의 말씀 앞 뒤에 어떤 문맥이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들어서 잠언 3장 말씀을 좀 길어요.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좀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많이 나누죠. 징계 이야기를 할 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이 말씀의 앞뒤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쭉 읽어드려봤는데 어떠세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막벌 주고 때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나 절절한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아니요. 사랑 안에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잘 아시니까요.

찬양사역자이자 작곡가 김석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사랑받은 많은 곡들을 남겼는데 나는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곡을 가장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며 기다릴 때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삶에 생길 때,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기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되무릎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 이 찬양을 만났다. 고통 속에 힘들던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 이 찬양은 사실 아내 때문에 쓰여진 곡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이라고 확신하며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넘어까지도 서로 맞추느라 전쟁이었단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응답이냐며 농담 반 진담 반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더랜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훌쩍 흘러갈수록 아내는 자신에게 완벽한 짝이더란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다. 하나님 계획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노라 라고.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분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의 음악 묵상 하나님 계획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이 한마디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강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회복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샵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405번님께서 주기도문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불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예인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희즈 위리 찬양합니다. 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영어 찬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듬리의 찬송이었고요. 좋은 씨앗의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된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때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인생의 때를 28가지로 정리하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여호와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때를 경험했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 뒤,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때가 됐어요.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시기를, 그 시간을 열어주신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보셨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제가 20여 년 전에 그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민가방 6개를, 커다란 이민가방 6개를 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원래 우리를 맞이하러 오기로 되어 있던 목사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국제미아가 될 뻔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막막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지를 만날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저희 가족들에게는 정말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흘러가는지요.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지요. 기다림의 끝은 있는 것인지. 그 시간이 참 힘겨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70년입니다. 7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만날 만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656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주님은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다음 세대 총동원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평소처럼 똑같이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왔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아 오늘도 그냥 어른 설교구나 하면서 귀를 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필요한데,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나윤 어린이가 만든 랩 가사라고,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 들었던 그 배경의 음악, 그 노래가 동영상 링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그날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그냥 찬양을 부르라면 그냥 부르겠습니다. 제가 찬양 잘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라면 부르겠는데 이건 정말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열려지고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수 있다.

하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야 되겠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소한 일들도 작은 일들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게이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그의 삶을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책이죠. 그가 14살 때 이민 1세였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사진에 이제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린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미 공군의 B-17 비행기 모델 그 장난감을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하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어느 날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자랐던 자기의 뿌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 동네 이탈리아 마이다라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944년 2월 5일 그날은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17 그 폭격기 편대가 이탈리아 남부의 마을을 융단 폭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융단 폭격과 맞서서 그 아버지의 형제들과 모든 남자 친척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들고 미군과 맞서서 싸우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머나먼 미국 땅으로 먼저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아버지는 가슴 아프게 들었지만 마침 그날 전쟁 중이던 미국 그 미군을 응원하기 위한 연설의 대회가 열렸는데 자기가 대표로 뽑혀서 자기가 오히려 미군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자기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지금 자기 고향 땅에서는 자기가 응원하는 미군과 고향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연설을 하고 돌아온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보여진 것이 뭡니까? B-17 폭격기의 모델이에요. 아들이 애지중지하건 말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 비행기를 부숴버린 겁니다. 게이 덜레스가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됩니다.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벗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의 길, 그의 생각이에요. 증오하는 아버지가 있진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실망하고 세상은 원망하는 그런 어둠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언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청소년들의 언어 가운데 나타난 반복적인 감정 표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자책, 수치심, 열등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언어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언어는 내면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내면에서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죽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자꾸 미쳐져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내면화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음으로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면화되고 있는.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다. 청소년들의 정신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죄책감이랍니다. 왜 죄책감일까요?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를 쉽게 정죄할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 자기 비난, 무가치함, 실패의 공포와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는 기껏해야 비교 대상이 동네 친구들, 반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몇십 명 되지 않아요. 그 누구하고만 비교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다릅니다. SNS를 켜는 순간 공부 잘하는 사람, 예쁘고 멋진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몸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늘 좋은 모습만 올려요.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 평소 표정은 우중충하게 있다가도 셀카를 찍을 때는 어떻게 표정이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표정이. 그런 것만 올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평가에 우리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늘 시험을 보죠. 입시가 있죠. 스펙이 중요하죠. SNS에서도요. 좋아요, 조회수, 팔로워 이런 거로 경쟁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별로 얼마 되지 않으면 루저 정도가 아니고 존재감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아예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청소년 전도라고 얘기합니까? 청소년 선교라고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문화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입니다. 청소년들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언어를 우리는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13살 스티브 잡스의 말을 처음부터 이해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질문에 담겨있는 그 깊이가 의미가 무엇인지 다 제대로 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해주니까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그 깊이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쿠닝입니다. 코쿠닝이 뭐냐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숨습니다. 숨어요. 숨어있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감동적으로 본 지금까지도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윌은 천재적인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데도 아무렇게나 삽니다. 막노동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숨어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재능을 대학 교수가 알아보고 상담이 시작되죠. 윌이 이제 마침내 숨어지대던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It's not your fault. 이 상담하던 교수가 그 이야기를 이 윌에게 반복적으로 전해줍니다.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해주었을 때 윌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 교수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오열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회복되죠.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무엇이 씻겨졌기 때문입니까? 죄책감이요. 자책이요. 수치심. 자기 비난. 열등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씻겨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날이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이 떠오르는데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무언가 책임을 준다고 손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동전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제가 화를 내느라고 그 동전을 바닥에 다 집어 던졌습니다. 동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로 흩어져 버렸고, 먼 거리를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단편적인 생각들이 쭉 떠오르면서,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죄책감들이 있었군. 어머니가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 이런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은 아닌가, 나로 인함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죄책감, 무겁게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책감, 자책, 수치심,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열등감, 무력감, 실패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It's not your fault라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그 짓눌려진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 요즘에 계속 생방송을 아침에 하는데요. 생방송 하니까 하나 좋은 것은 그 청취자분들의 그 댓글이요. 답글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 10대 시절의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는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신문 배달을 오래 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신문 배달을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빗길에 넘어져가지고 앞뒤로 실려있던 신문이 다 물에 젖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배달을 하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그냥 대자로 누워서 내리는 비를 얼굴로 맞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바닥인 것 같아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렀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메시지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한 청취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거든요. 출근하는 시간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눈물이 막 나서 도저히 운전을 할수 없어서 차를 한편에 세우고 문자를 보내놓으라고. 그리고 감사하답니다. 감사하다고 문자를 쭉 보내세요.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듣고 저는 참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가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분의 눈물이 10대의 그 최재호를 위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대의 그 시절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차마 생각할 수 없는 문화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수 없는 그러한, 우리 시대는 빈곤이라 그러잖아요. 기성세대의 빈곤은 절대빈곤, 너나 너나 나도 빈곤 너도 빈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상대 빈곤이에요. 더 절망적입니다. 다 똑같이 빈곤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지금보다 더욱
축복하고

0: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단 두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 많은 고민들이 세상의 시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한 가지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확실한 이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bide with Me 찬송가, 그리고 패션의 웨이메이커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435번님께서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언젠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오프닝과 또 성경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너는 강

0435번님의 신청곡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쉐키나 찬양단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김석균 목사님과 강중현님의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장 정복. 여러 지역을 두루 여행하던 중 나는 우주라는 유명한 땅에 이르렀다. 이 광활한 나라는 두 개의 극과 하늘의 네 개 점 사이에 있는데 언덕과 골짜기가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며 열매가 풍성하고 사람이 많은 풍요롭고 눈부신 땅이다. 우주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를 가진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고유 언어와 관습을 배웠다.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며 참으로 즐거웠다. 사실 주인님이 돌아와 일을 돌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광활한 땅 우주에는 맨소울이라는 평화스럽고 살기 좋은 성이 있다. 그림 같은 건축물, 편리한 입지, 여러모로 다른 성들보다 많은 강점을 지닌 맨소울은 하늘 아래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성이다. 가장 정확한 문헌에 따르면 처음 맨소울의 터를 다지고 성을 건축한 인물은 샤다이 왕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 맨소울을 짓고 온 나라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었다. 처음 맨소울이 지어졌을 때 천사들이 그 성을 보러 내려와서 기뻐 노래했다는 말도 있다. 샤다이 왕은 맨소울을 강대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온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모든 이들은 수도인 맨소울을 인정하고 우러러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맨소울에게는 모든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 권위가 주어졌다. 맨소울의 중심부에는 웅장하고 유명한 궁전이 서 있었다. 성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강하고 낙원만큼이나 아름다운 궁전이었다. 샤다이 왕은 자신이 홀로 머물 거처로 이 성을 지었다. 자신이 누리기 위해 서이기도 했지만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서이기도 했다. 샤다이 왕은 궁전 주위에 요새처럼 병사를 배치하고 궁전 수비를 맨소울 백성에게 맡겼다. 맨소울은 튼튼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 성 주민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침입하거나 성에 타격을 입힐 수 없었다. 샤다이 왕은 이처럼 맨소울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설계했다. 맨소울에는 어떤 적도 뚫지 못하는 다섯 개의 문이 있었다. 주민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었다. 다섯 문의 이름은 귀의 문, 눈의 문, 입의 문, 코의 문, 감각의 문이었다. 맨소울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총체적이며 우수한 법을 갖추고 있었다. 맨소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자나 불량한 자, 반역자가 없었다. 주민들은 드물게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은 선한 사람들이었다. 샤다이 왕에게 충성하는 한 맨소울은 왕의 보호와 복을 누렸다. 맨소울은 샤다이 왕의 기쁨이었다.

과거 디아볼로스라는 장대한 거인이 맨소울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맨소울을 차지해 자신의 거처로 삼을 심산이었다. 디아볼로스는 흉포한 어둠의 왕자로, 본래 샤다이 왕의 신하로서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 가장 좋은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 아침의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높은 지위에 맞게 큰 영예와 재물을 얻었다. 하지만 지옥처럼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그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영예롭고 유력한 자리에 오른 디아볼로스는 더 높은 지위를 탐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사다이 왕을 잇는 유일한 권력자가 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샤다이 왕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로 이미 아들에게 물려준 터였다. 디아볼로스는 앞으로의 일을 고민하다 몇몇 동료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왕이 아들에게 준 유업을 강탈하려면 그 아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란을 결정하고 시간을 정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반란군을 집결해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샤다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있었다. 아들을 극진히 사랑한 왕은 일련의 사태에 크게 격노했고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려던 디아볼로스와 공모자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반란, 반역, 모의죄를 확정하고 신뢰와 영예, 존귀를 누리던 자리에서 그들을 쫓아냈으며 궁정에서 추방시킨 후 끔찍한 구덩이에 던져넣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왕이 내린 영원한 형벌의 집행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간 누리던 지위와 왕의 은총을 영원히 잃어버리자 디아볼로스와 반란군의 자부심은 샤다이 왕과 그 아들에 대한 증오로 변했다. 그들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왕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 복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활한 우주를 발견하고는 유명한 맨소울로 향했다. 맨소울이 샤다이 왕의 걸작이자 기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맨소울을 공격하기로 했다. 디아볼로스와 반란군은 샤다이 왕이 직접 맨소울을 설계하고 건설하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맨소울이 샤다이 왕의 소유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맨소울을 발견한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함성을 지르며 먹잇감이 될 맨소울을 향해 포효했다. 마침내 샤다이 왕이 우리에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줄 방법을 찾아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Father's Song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는 오직 자녀의 신분, 상속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매어서 두려움에 겨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그분의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예, 들으신 곡은 유영광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유영광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
0: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1: 여기 스튜디오가 덥네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덥습니다.
0: 본인 목소리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본인 어떤 사람인지.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뭐가 이렇게 좋아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CCM만 듣고 살았는데요. 그 솔티와 함께라는
0: 야, 솔트와
1: 옛날에
0: 함께.
1: 그러니까요.
0: 연식이
1: 그때부터
0: 어떻게 되시길래 솔트와 함께를 하시죠?
1: 그래도 제가 앞자리가 4가 넘어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CM만 듣다 보니까 사실 그때 CCM 들은 사람들은 다 주찬양, 옹기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주찬양을 너무 열심히 들었던 사람으로서 주찬양에 계셨던 그 정말 제가 사랑하는 CCM 선두주자께서 계시는데 뭐 최덕신 씨, 뭐 강명식 씨, 뭐 김명식 씨.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김도연 형님을 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방송 들으시는 분이
1: 아니에요.
0: 너무
1: 짠거
0: 부러워.
1: 아니에요. 전 진짜 진심입니다.
0: 근데 이분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네요,
1: 맞아요,
0: 제가.
1: 맞습니다.
0: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저도 이제 성악을 잠시 전공했던 사람으로
1: 네.
0: 제가 그 연습실에 가면 유난히 그 성악과 남자들이 이거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선배님.
0: 그 소리를 내는 걸 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앞자리가 4인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분이
1: 먹고 살려다 보니까.
0: 그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 저분이 오셨구나 저랑 스튜디오가 울리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방금 부르셨던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불렀던
1: 네.
0: 저희 제자가 만들고 이재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편곡해서 저는 솔직히 이 반주로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1: 정말요?
0: 녹음 이후로는
1: 녹음
0: 녹음
1: 이후로는,
0: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1: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답게 활용해 주셔서 아 그리고 이게 참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보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1: 네.
0: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1: 좋은 다름이었으면 좋겠는데.
0: 아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이렇게 울림이 있구나. 제가 불렀을 때는 약간
1: 그래도
0: 갸니알펐는데.
1: 사연이 있죠, 저는 이 노래에
0: 아,
1: 또.
0: 그래요? 어떤 사연이 이렇게?
1: 제가 그 매번 새로운 찬양을 찾는 사람이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쓰시는 이야기들을 현재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당시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좀 짧게 나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다뭐세 번째야 뭐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번 물으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거가 확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번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 당연히 한 번에 그세 번의 부인을 다 용서하셨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0: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그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곡을 만나게 돼서 저의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정말 곡이 된것 같아요. 이 곡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난 게.
1: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오늘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아무리 그잘 부른다를 넘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그 제가
0: 감사합니다.
1: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해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소리가 주는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좀 하는데.
0: 좀 쳤군요, 제가.
1: 유영광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은 되게 애띠어요, 제가 보기에는.
0: 감사합니다.
1: 근데 목소리는 완전
0: 아저씨죠?
1: 네, 아예 덩치도 되게 클것 같은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덩치가 작네? 라고 생각했고, 보통 성악가들 하면, 남자 성악가들 하면 덩치가 큰걸
0: 맞아요,
1: 연상하는데, 아,
0: 맞아요.
1: 이분은 그냥 예, 평범하시네. 사실 저희 이 자리에 저희가 그걸 보니까 다 같은 학교 나왔네요. 저희가 성악가 분세 분을
0: 아,
1: 모셨었어요.
0: 정말요?
1: 그 최재도 형제님, 예, 그 다음에 김수자매라고
0: 아, 네.
1: 다들 이제 뭐 선배고 후배인 분들인데, 이분도
0: 예.
1: 에스대 서울대를
0: 아유,
1: 나오셨는데
0: 예.
1: 성악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된 연유,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왜이 모양으로 살게
0: 왜
1: 되셨는지,
0: 이 모양으로 살게
1: 예, 본인
0: 됐냐면요.
1: 좀
0: 예.
1: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0: 저는 이제 PK고요. 목회자 자녀로
1: 네.
0: 태어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당연한 세상에 있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주셔가지고,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일단.
1: 네.
0: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듣다 보니까 항상 찬양을 옆에다 두고 살았었고, 항상 뭐 테이프도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있었고 뭐 집에 오면은 항상 카세트 틀어놓고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주찬양도 그랬었고 말씀을 그대로 제 찬양으로 만든 거가 되게 많았어서 사실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1: 보통 목사님 자녀분들은
0: 네.
1: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0: 이게
1: 이분은
0: 제가 이제
1: 상당히 다르네요.
0: 성격이 하나님이 참 되게 감사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방황한 적이 없거든요. 큰 방황이 없었었는데 성격이 제가 어땠냐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받잖아요. 이제 PK들은. 그런데 제가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게요. 그 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한10 중에 10은 할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15까지 해드리리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좀 즐겼어요.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 관심을 충족해 드리는 거를 즐기고.
1: 좋은 방식의 관심을.
0: 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CCM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희 학교 선배인데 저희 같은 교회에서 서울대에 가신 형님이 한번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입시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 형을 따라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금 뭐 CD는 아니고 이제 뭐다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만 LD 있잖아요. 레이저 디스크.

0: 걸쳐갔는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교회가 막 CCM을 약간 이제 좀 룩다운하는 게 있어요.
1: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이니까 완전 베이스가 CCM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CCM이 제 음악의 베이스라는 거가 되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이 조금 더 클래식 세상에서도 플렉시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그리고 원래 서양 그 클래식은 교회 음악이
1: 그럼요.
0: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많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러고 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근데 거기 보면 다 클래식 악기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막 클래식 악기들로 반주를 다
1: 그죠, 그죠.
0: 한게 많아서 그때는 게 자연스러웠던데 요즘은 사실 이제 밴드 중심이
1: 밴드만 해.
0: 돼버려서
1: 그쵸.
0: 그래서 오히려 희귀한 분이 됐어요. 이용경 형제님의.
1: 시대를 잘 타고.
0: 목소리를 한번 더,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노래는 보니까 이 노래도 제가 아는 노래네요.
1: 그러네요. 이 노래도
0: 너무 혐의가
1: 골백의.
0: 짙은데.
1: 아, 혐의가 짙은 게 아니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간증을 할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0: 위에 서서.
1: 위에 서서 사실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 좋고 그냥 가사 되게 좋고 음악 좋고 또 그런 음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많은데 찬양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음악 좋고 가사 좋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제가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어디서 요청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찬양곡을 정하고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찾고 지금 저의 삶의 위로가 되는 곡, 저의 삶의 힘이 되는 곡,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흐르게 하는 곡들을 이제 부르고 연습하고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요청 때문에 이 곡을 내 삶에 흐르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곡을 가지고 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돌백에도 진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제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이제 돌백에 베고 자고 눕고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거리가 진짜 멀어가지고 되게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많이 돌베개를 적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에서가 저 잡히면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진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도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후회가 잘 때마다 쌓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고백이 그때가 딱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야곱의 그 아팠던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베델로 변하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0: 함께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고 있던 어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반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베개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뭐 김도연 형님의 이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온 게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이 진짜 너무 가득 담겨진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유영광 형제님의 삶이 가득 담겨 있는 야곱의 마음으로 부르는 돌베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유영광 씨가 부른 돌베개 들으셨습니다. 또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달랐기를
0: 아이고,
1: 바랍니다.
0: 당연하죠. 너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영광 씨를 알잖아요.
1: 감사하게도,
0: 네,
1: 예,
0: 제가 최근에
1: 감사합니다.
0: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2의 유영광이 되기를 자긴 바란다. 그러면서
1: 아이고,
0: 본인도 거기 댓글 달았었는데
1: 제가
0: 왜 그런
1: 그걸,
0: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네,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어쩔
0: 네.
1: 수 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군악대에서 불렀던 그 영상이
0: 예. 미국 군악대였나요?
1: 한국
0: 한국
1: 군악대에서, 예,
0: 군악대에서.
1: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군악제에 나가서
0: 예.
1: 그때 불렀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사실 뭐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0: 그쵸.
1: 예, 그냥 진짜 한땀한땀 저의 삶을 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진짜 좋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왜냐면 그런 우연이 겹친 거라면 제가 거기까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연은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길게 나누자면 길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계획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0: 사람한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 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1: 네.
0: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필요하죠.
0: 예,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다
1: 네.
0: 찬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모르던 면들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영광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도.
1: 저는 사실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질지 당연히 저는 그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만약에, 저는 정말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저보다 교만할 것 같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교만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깨진 사건들도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진짜 교만한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저는 교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드려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교만의 교자의 기억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라도 보이면 치가 떨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기미가 보인다면, 저의 뺨을 내어드릴 테니 한번 때려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0: 있었는데,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 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웨스컴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제 삶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세상적인 모멘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두 개인 발버둥과 몸부림치면서
1: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군요.
0: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1: 지금도 그러고 계시네요.
0: 지금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1: 저랑 치는데. 비슷하네요.
0: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를 너무 당연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선물을 제가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 선물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고 그런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영광 씨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한번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 병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저도 이제 이날까지 오면서 뭐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주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 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연예인 병은 안 걸리시는 것 같아서
0: 혹시 그, 진짜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형님한테 뺨을 갖다 드릴 때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났을 때도 이질감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더 얘기를 길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0: 어머나 벌써?
1: 땀도 많이 흘리고 나도 더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 선생님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마지막 꼭 듣기 전에 한번 뭐 좀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0: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는데 이게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던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뭐 영적인 좋은 것이지, 이제 힘든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게 미래의 좋은 것들, 이제 천국 가서 좋은 것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세상이 볼 때도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겠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세상적인 직업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0: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저는 족합니다.
1: 네. 기대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흥왕 집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되는 마지막 곡 라이브로 또 네. 들려주실 텐데 어떤 곡을
0: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전 찬송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사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가사인데 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라는 찬양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리쇼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해의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오해야. 이런 말들은요.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한스 박사는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맘의 한눈에 있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콸테포유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 히즈

의뢰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밴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화해 세 가지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것만 신철할 수 있어도요, 서로를 향한 오해랑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귈 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 능력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건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화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찬 영어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Tommy Walker입니다.

아멘. 라이브로 드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원하고요. 올해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다고 작가인 닥터 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이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Victory i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간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의 각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며 주민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탑은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구조물,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영생탑에 쓰여진 글귀 등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이 김씨의 3대 부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존재라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음악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해주신 찬양 찬송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탈북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적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권능 형제 이야기 만나보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북한의 인권

0: 원을 위해서 뛰고 있는 죽어능 형제. 어제 우리에게 참큰 도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야, 쭉쭉 받아들여. 복음에 스펀지면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의 사이에서 거의 그 유명한 일화로 남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다음날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식사 시키면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우리도 웃었어요. 근데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대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임마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런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아침에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막 탄핵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잔디밭과 참나무 이파리가 있는 사진이 띵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형님, 우리 지금 여기서 한국 남조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리고 있는 것 같죠? 북한 사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 방송 설비 교체할 때 북한 성도가 헌금 모아서 보낸 거 보셨어요? 제주 극동방송에 가시면 역사관에 그 헌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하루 종일 일한 개월 내내 일해도 1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 개구에 헌금한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지금 만몬의 영,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한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기 전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복음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근 700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냅니다. 1000에서 1500만 달러가 달하는 돈을 매년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보내요. 1달러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삽니다. 그러면 1000에서 1000, 그 옥수수 3kg면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수 있어요. 1500만 달러면 1500만 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매년 보내는 거예요.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산,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없어지면 뭐, 남조선 갔겠지 뭐, 그냥 이런데요. 그러고 탈북자 가정 집 앞에 이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은 잡아 넣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잡아 넣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누구 앱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지 논둥지 왜 그립니까?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 넣어서 정부에서 100원 받는 것보다 이 옆에 기웃거려서 10만 원 받는 게 몇천 배는 이득인데 안 잡아 넣어요. 줄 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돈만 보내냐? 전도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렇죠. 중국이나 제3국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은 복음 폭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을 준비하셨죠. 가난한 심령을.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셨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멘? 복받는 책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놓고 한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셨나요? 복음 전할 길이 열려 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주여 북한 복음화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 작전은 뭐냐? 왜냐면요, 우리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올 때 뭐 순간이동 하십니까?

0: 아니에요. 어딜 통해 나옵니까? 국경을 통해 나와요. 30만 명이.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국경을 통해 나와요. 어떻게요? 걸어 나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슥슥 미끄럼 타면서 건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국경 수비대가 우리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간다. 그럼 길을 열어줘요. 자, 북한을 생각할 때그 초롱성 같아 보이는 국경 수비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 철통과 보안 같아 보이는 그 국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80명당 한 명이 거기를 걸어 나온다니까요? 이미 나왔고. 그럼 국경이 열려 있는 거죠. 북한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국경 수비대가 업어서 건너줬어요. 저 그때 키가 129도 안 돼가지고 그 두만강 못 건넜어요. 그럼 국경 수비대가 붙잡아서 건너줬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왔죠. 탈북자들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게 믿음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정탐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분명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견고해 보이겠어요. 높고 든든하고. 근데 하나님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돌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돌다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고 전멸하고 라합들은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북한을 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 이번에 통일이라 말을 지웠고 민족이라 말을 지웠죠. 그러고 그 통일 상도 철거하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을 적대국, 별개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에 대한 열풍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니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죠. 근데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한민족이라며, 한민족 통일해야 된다며, 우리 불쌍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며, 근데 왜 막는 거야? 그럼 정권은 딜레마인 거예요. 뭐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열풍을 걷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국을 지워버리고 적대국을 만들어 놔야 탄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야, 너 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적대국 거 봤네. 넌 죽어야 돼. 근데 그전엔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요. 야,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라며, 다잘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위해서 보는데 왜 막아? 약간은 딜레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워버린다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첫날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봤던 한국의 야경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정전이 돼가지고 언제 등장 켜고 살았는데 그 많은 야경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울 아나운서의 말, 그거 하나 듣겠다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육체 노동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와서 내가 잠들면 그거 놓칠까봐 안 자요. 근데 이 극동방송이 새벽 4시, 5시 그때가 제일 잘 들립니다. 전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시간 잠깐 듣고 한 4, 50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 달콤함을. 그러면 김정은이 저걸 없애고 막고 틀어 막고 하면 가려운 곳을, 아토피 생겨 가려운 곳을 긁어놓으면 더 번져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북한 땅에서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형제의 이 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움직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북한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권의 형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 핵 우산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업계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용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네이버가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자살까지 허용하는 초강경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러 교역 거점인 라선시에 위조 루블화가 확산되면서 특별 검열단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조만간 프랑스와 새로운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핵 우산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중지해온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점에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와 핵 우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무기 의존

전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이 향후 국제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의 호텔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은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개업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5만 명을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사실상 만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객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텔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신규 호텔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견인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램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신 서버용 D램 일부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4E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4E는 이러한 차세대 AI 환경을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수율 향상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픈 AI 재단은 AI 시대의 경제적 미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약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용과 임금, 기업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접근성 확대와 전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실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고용주 10명 가운데 4명이 AI 확산에 따라 일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AI가 곧바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우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000명을 매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활동비와 함께 AI 서비스 내 노출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AI 시대 경쟁력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와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AI 서비스의 답변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도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지도와 예약,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보국이 국경지역 보위기관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탈북 의도를 드러낸 주민을 한국행 시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탈북 시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사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는데요. 국가정보국은 인민반과 보위기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나 그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경제 무역 특구인 라선시에서 위조 러시아 루블화가 유통되면서 당국이 특별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최근 장마당과 무역 현장에서 위조 루블화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로 교역 확대와 함께 루블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조 지폐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적발된 위조 루블화가 실제 지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상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특별 검열단은 무역 관계자와 환전업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검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루블화 거래

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달러나 위안화보다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로 교역의 핵심 거점인 라선에서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와 외화 유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자성과 강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양덕 15도, 평양과 구성 14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9도, 평양과 자성 28도, 양덕 27도, 구성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5도, 해주가 14도, 신계 13도로 예상되고요.

0: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해주 30도,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장진과 해산,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웅기 14도, 해산 10도, 장진 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30도, 장진 25도, 청진 20도, 웅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의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찰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때로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선한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나눈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먼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요. 매일 이 시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 바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두 사람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여십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네,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기억 속의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바라보는 북한 땅, 또 북한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북녘의 주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북녘 땅을 떠나시고 나서 경험한 무수한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특히나 지금 8개월을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시면서,
0: 네.
1: 경험했던 자유 중에서 우리 고향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가슴 저리게 느낀 자유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뭐에 대해서 접했나? 찬송가에 너무나,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은혜를 감사라는 노래예요. 감사라는 찬송가죠. 너무나 그거 듣고, 제 곁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 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어가서 듣는데,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마음에 다 와닿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네. 하는데도.
1: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멜로디가?
0: 네. 그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런 감사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네. 눈물이 났어요.
1: 가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0: 네.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네. 감사라는 가사인데, 근데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기까지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0: 네.
1: 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셨어요?
0: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그 노래 가사가에 너무나 끌려가지고,
1: 네.
0: 너무 그 당시, 진짜, 전 집도 금방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도 쓸쓸하고 매일 그런 상태에서 이 감사라는 찬송가를 우리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도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하고 그 자유라는 게 너무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넣고 주님을

0: 하나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1: 네.
0: 며칠 있으면 일본 여행도 가거든요.
1: 진짜요?
0: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죠. 중국에 있을 때도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이 그저 20년 동안 숨어 사는구나 같은 거죠.
1: 네.
0: 딱 자기 사는 데서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장 뭔 데는 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우리 일본 여행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1: 교회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0: 네네네네네네.
1: 거예요?
0: 교회에서 선교로 가는 거예요.
1: 아, 선교로 네, 가세요.
0: 네.
1: 선교라는 단어가 북역 분들에게 좀 어색할 수 있죠.
0: 네, 처음에는 진짜 다 어색했어요. 아,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1: 네.
0: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거기 익숙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 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1: 아,
0: 네. 매번 우리 울고 가요.
1: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0: 네.
1: 할 수 있는 선교의 길목에도 이제 들어서시고
0: 네.
1: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들인 거잖아요.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일본 가시는.
0: 네. 거기 우리 목사님도 안내를 다 받긴 받았는데 아 거기 선교 목적은 거기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1: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0: 네. 네.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나눔하면서
1: 네.
0: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1: 너무 기대돼요. 다녀오시고 나서 오셨어도 진짜 네. 풍성한 은혜의 얘기들이 있었겠다라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북역회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뭐 이곳 저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네.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0: 네.
1: 믿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은데
0: 네.
1: 네.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좀 스며들듯이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0: 네.
1: 이런 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가족 모두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1: 네.
0: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1: 아멘. 끝까지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들 또 그 여정 가운데서는 고향 황해도를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역 주민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그 물음표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 소망을 나누면서
0: 네.
1: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던 감사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지혜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오직 말씀 한마디 의지하며 나아갔던 일을 묵상하며 아침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확연하게 갈 바를 아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일 화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0: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죠.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성만찬, 성찬이 본래의 취지와 또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의도에 따라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변질되는 것이죠. 성찬을 한다고 모이는데 모이고 나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내가 명하는 이 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성찬에 관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모이고 나면 상처받고 모이고 나면 뭐 갈라지고 모이고 나면 괜히 모였다 그러고 왜 모였냐 그러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이 모임 자체를 돌아보고 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내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부인하며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이 중심을 갖고 가야죠. 근데 모이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모이면 누군가 나가 떨어지고 모이면 누군가 이렇게 되면 안 모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이제 모이고 나면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 모임이 뭐냐?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예식인데 어떻게 성찬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자,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이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이 스키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분열, 틈, 뭐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모일 때에 갈라짐이 있다. 모이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이는데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너희 중에 파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너희 중에 파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파장이라는 게 뭡니까? 분쟁을 넘어서서, 분쟁한 사람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상처 준 사람, 상처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을 뭐라 그러냐? 파당.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분열이 있으면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점점 우리 편, 네 편, 나, 너,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앞에 처음에 나왔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파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폴로파.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파. 이렇게 해서 다 길갈갈이 이렇게 찍혀서 이 파당. 파당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비판하는 그런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심화돼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이렇게 갈라지고 분쟁이 있는데 더 싸워서 이제 막 파가 생겨야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가 옳지 하는 게 더 입증되게 되고 더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더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되어서야 누가 옳고 그름이 더 드러나게 되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더 갈라지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덕 있게 잘 무마하고 서로 화평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당이 나누는 게 뭐냐. 20절에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남겨주신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자, 이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Lord's Supper죠. 주님께서 지정하신 supper, 저녁. 주님의 식사를 먹을 수 없다. 자, 이거는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 근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식사를 하자. 그래 놓고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긁어 먹어서 늦게 온 사람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모여서 아니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싹 다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먹는 게 주의 만찬이죠. 자기의 만찬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방식대로 먹는 게 자기 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모든 게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죠. 주님을 먼저 세우고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이래야 되죠. 자, 먹을 때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아유,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주의 만찬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과 같이 고기도 잡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와가지고 고기랑 떡과 포도주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네요. 늦게 온 사람들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로 누구냐? 노예들이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부유층과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류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하고 겨우 늦게 끝나고서는 오늘은 성만찬 하는 날이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딸딸 끌어서 이거 왔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주님의 자녀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아이,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시컨 자기들 다 먹고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왔는데 입 싹 닫고 아이고 다 먹었네 늦었네 이러고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건 절대 칭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교회로 모이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없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좀 큰 자택에서 이제 그 교회의 모임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좀 부유한 여유 있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큰 저택들 보통 도무스라고 하죠. 저택들을 딱 가면 거기 들어가면은 가운데 넓은 이 정원 안에 이 귀족들이 사는 집 말고 손님을 맞이하면 넓은 정원과 이제 그 가운데 분수 같은 게 나오는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방, 넓은 이 공간을 아트리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트리움 무슨 뭐 결혼식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그 아트리움이 그게 아니라 넓은 이제 그 저택의 이 공간을 말하죠. 보통 거기서 또 교회 모임을 했죠. 넓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근데 이제 넓은 그 아트리움에서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 어디로 갔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식당같이 좀 작은 제한된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트리클리니움으로 또 갔습니다. 근데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아예 저 바깥쪽에 이 도무스 바깥쪽에 있는 바깥마당 이 포르티코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의 고린도 지역에 로마 지역의 가택을 보면 이 세 공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트리움, 트리클리니움, 그 다음에 포르티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성찬을 다 이제 아트리움에서 하는데 늦게 가면 여기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유 성찬을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오는 사람 또 얼마나 시장해요? 먹을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꼴딱 먹고 그러니까 먹지 못한 사람 투덜투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아니, 늦게 오는 사람 따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따로 그렇게 여건에 따라 나누는 곳이 교회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성찬의 본래 의도,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그래서 원래 너희에게 전했던 이 성찬이 무엇인가 그 의도,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자, 전했다라는 건 파라디돔인데 pass 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 deliver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 왜 그대로 전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줬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바로 성찬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 성찬이란 뭐냐? 예수님의 몸인데 누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성찬은 누구를 위해 행해져야 되느냐? 죄인들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다 모여야지. 절대 이 성찬이 여유 있는 사람을 위한 성찬. 먼저 와서 일찍 올 수 있는 귀족 계층을 위한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한다라는 건 뭐냐?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뭘 가졌습니까?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물이 여기처럼 이렇게 생수 깨끗한 물이 없어서 다 이제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발효해서 이제 정제해서 석회질 같은 걸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곤 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니까 이것은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말은 뭐냐? 이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며 흘리는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옛 언약,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따르면 짐승의 피로 자주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그리고 겉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히 드리는 이제 언약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에요,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이 실질적인 나의 죄를 씻는 효력으로 지금까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거죠. 임재.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령의 임재, 주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함께한다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 전통의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성령 임재를 강조하는 성령 임재설의 기초가 됐죠. 그래서 성찬은 기념을 하는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찬과 함께 주님이 임하신다는 실질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공제라고 합니다. 함께 임재하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이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떡이고 포도주지만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이 본질, 형상,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형상과 진료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 나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본질이 되는 형상이 있고 그것의 재료가 되는 진료가 있다. 근데 진료는 떡이지만 그 안에 있는 형상, 진짜는 내부의 본질은 손을 들어 성찬을 하며 축사하고 기도하고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영으로 몸으로 그 본질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안의 형상이 실제로 바뀐다. 그래서 화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 화체, 변할 화자, 화학 그러죠. 화자의 몸체, 그래서 화체라고 얘기합니다. 화체설. 그래서 카톨릭이나 동방정부에는 이 축사하고 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함부로 흘렸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떡 부스레기라도 이거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할 때 다 이렇게 동방정부에도 그렇고 수건에 대가지고 이렇게 주죠. 떨어지면 이거 주워 먹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찬을 지키는 전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가 실제로 화체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임재하며 함께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찬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

0: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흐르는 성령의 임재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드려져야 하는, 함께 나누는 주님의 몸된 희생을 상징하는 또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이 배고프다고 와서 성찬식에 펼쳐놓은 빵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목마르다고 거기 있는 포도주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무슨 모임을 하든 자기의 유익을 막 주장하면서 모임 자체가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져야죠. 아니, 모였는데 회의하는데 맨날 싸운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소망을 확인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는 시간이기도 한이 거룩한 성찬이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배려와 사랑의 문제 앞에서 어이없게 무너지고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어떤 이는 과도하게 먹고 마시며 취하는 반면, 어떤 이는 그로 인해 주리는 시간이 되고만 이 예식은 나눔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마저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헌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사도의 애타는 충고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이 아침도 소중히 받습니다. 그 고귀한 잔에 담기신 피의 언약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들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는 삶의 목표를 우리는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런 목표가 생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며 또 시험을 견뎌내고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구원의 역사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갈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날마다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낀 성도는 예전과는 다른 삶의 목표가 생기곤 하지요. 주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이 생기고 교회의 마음이 향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겠지요. 나만의 것을 구하고 나만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을 향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역에 나의 눈이 머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큰 목표 안에서 내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칭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믿는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나와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나라를 또 우리의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빛의 계절 6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아지가 들어있는 6월은 여름을 향하고 있기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해가 길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숲에는 이런 시로 주님과 이 아침을 시작해봅니다.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꾹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라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신 당신.

이 초록의 계절 6월에 우리의 삶도 더욱 푸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테너 이단열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협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죠?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며 우리가 바랄 다른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성경 말씀을 믿고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빚으시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 주인 행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이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해요. 사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라.

는 명령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듯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는 사울이 죽고 왕가가 몰락한 후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사실상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어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움켜쥐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자녀와 직분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드려야 해요.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절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라고 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이 있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므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시바는 일하고도 종이고 므비보셋은 아무 공로 없이 왕자처럼 먹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뿌리 깊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나는 다리를 절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언약 때문에 왕의 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결국 므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움켜쥐며 살던 인생은 결국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왕의 상에 앉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나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 다리 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에 시바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하며 누리던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서는 토를 달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도 결국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1절 후반부에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하지요. 사무엘하 9장에서 이 표현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므비보셋은 원래 왕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망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 숨어 살던 그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리 절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상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곧 굳이 다시 이 말을 기록합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았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어요. 장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다리 저는 것을 감추기보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다리를 절듯 열등감이 있고 중독도 있고 혈기도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왕의 상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절뚝거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약점을 감추며 온전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흠이라고 여기던 자녀의 질병을 통해

0: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말씀 따라 잘 나누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웠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출국했지요. 아내와 엄마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환경을 내게 속한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건강하던 첫째가 자다가 눈이 뒤집히고 숨을 쉬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후 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저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후미될까 봐 염려되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귀국하는 날 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경로를 짜고 국내 공항 근처에 숙소까지 예약해두며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는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제야 비로소 내 열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은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불러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것처럼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제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5년 후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 삶을 나누며 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사춘기 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를 따라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바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바는 종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갔고 므비보셋은 다리 저는 인생이었지만 왕의 상에 앉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의 상에 앉게 된 것도 내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언약 때문입니다. 다리저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약함이 있기에 왕의 상이 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처럼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왕의 상에 앉았음을 기억하며 내 다리저는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므비보셋처럼 다리저는 인생임에도 왕의 상에 앉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열등감과 상처, 중독, 혈기가 존재합니다. 내 약점과 수치를 숨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는 겸손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상에 앉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할렐루야는요, 두 단어가 합성한다는데, 할렐루가 뭔가 하면 찬양하라!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야는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할렐루야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46편을 펼쳐놨는데, 여러분, 시편 146편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47, 148, 149, 150, 예, 이 다섯 편의 시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체 구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뭔가,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1절과 2절, 3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90% 이상,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반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찬양할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90% 이상 이미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담보받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통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만, 여러분의 머리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슴을 확 뒤집어 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찬양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두 주먹을 불 끈지고 하나님,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차례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나눌 때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죠? 그 이후로 새로운 신조 언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BCAC라고. BC가 뭡니까? Before Corona. AC는요, After Corona 해가지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을 AC, BC, BCA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저는 목사니까 이 종교, 교회만 한번 따져보면요, 좀 전문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해야 좀 재밌겠냐, 무엇을 해야 좀 자극적이겠냐, 아찔하겠냐, 쾌감 있겠냐, 또 내 꿈, 내 성취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것. 이런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이 소위 말하는 팬덤 문화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 하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누군가 의지하지도 않고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팬덤 현상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연예인, 또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마치 신처럼 떠받치는, 또 추앙하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막내딸이 그게 늦둥이라 가지고 중3에 중3. 그런데 애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나 아이돌 누구누구누구 공연 보러 서울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혼자 간대. 혼자. 중3인데. 지방 살거든. 예,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할게요. 지방 사는데 자기 혼자 서울 올라가가지고 아이돌 공연 보러 간다는 겁니다. 네 혼자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요, 염려하지 말해. 왜냐하면 거기 가면 지 비슷한 것들 많대. 아빠 엄마 마음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말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한참 예민한 중2, 중3 때 말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겠다 해가지고 보내줬답니다. 그런데 공연 보러 간 그날 12시 넘어가지고 중3이 12시 넘어가 집에 돌아왔더래요. 그래서 오늘 괜찮았냐 그랬더니요, 돈도 별로 없고 또 티켓도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삼각김밥 사 먹고 춥기도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보람있고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중3이 밤 12시에다가 돌아가지고. 이런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고요, 골프, 낚시, 바둑, 여행, 음악, 반려견, 반려묘, 자전거,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보면, 푹 빠지는 분들 보면요, 거의 그것을 추앙하고 신앙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의 활력소, 동기부여 저는 부연하지 않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부터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지나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다다일선이면 다다일선일수록, 만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입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만입이

찬송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기쁘고 더 넘치고 더 마음속에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찬양한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한다면, 내 창자가, 내 장이 어디죠? 신장, 콩팥.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내 속에서 가장 소중한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영혼. 그게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인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포스트,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말씀 보니까, 내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뭐죠? 친밀하신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 여호와고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친밀하신 하나님, 엘로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영혼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만을 찬양하게.

이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대상. 이를 묻습니다. 누구를 찬양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너무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 그런데 24절기의 기준은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부터 이제 모든 절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입동, 입추, 또 입춘 할 때 그 입자가 설립자거든요.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이 거기 서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입춘 할 때 봄이 거기 서 있는데 여러분 보통 입춘이 언제 오는 겁니까? 입춘이. 여러분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2월 초순입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절기가 중국 황하강 있는 그쪽에서 계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냥 한 달 빠르다, 뭐 한 달 늦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2월 초 가장 추울 때 졸업시즌 때 그때가 여러분 입춘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제 기억으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절기는 입춘인데 왜 이렇게 춥노?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추울 때 가장 혹독하게 추울 때 입춘인데 중요한 것은 입춘이 거기 서 있기만 하면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눈이 녹고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인가? 찬양은 가장 추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울 때면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인가? 가장 춥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감도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 구절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릇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절그릇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때 빼고 광을 낸다고 할지라도 매끈매끈한 질그릇이 될 뿐이지 질그릇이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우리는 근본 여러분 아담의 후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그릇을 여러분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찬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는 순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손파에 나아갈 때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온갖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은 한 길을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찬양할 것입니까? 하나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뜻이 뭔지를 잘 풀이해서 뜻만 설명해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귀인들, 이 귀인이 어떤 뜻입니까? 도와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고관대장, 그것을 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귀인들 의지하지 말래요. 제일 처음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정도만 살아도요 만약에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가족이 입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그 병원에 아는 의사, 아는 간호사 한 명이라도 있었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얽힙니다. 그러면 내가 멀리서라도 아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도 한 명 아는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인들, 그런 사람들이 귀인인데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요.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아거든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지 잘 나가는 여러분 훈장을 주릉주릉 달고 있는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무소불위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순간 한순간에 그 계획이 언제 그런 계획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그 계획이 무산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인생, 그런 사람, 그런 귀인 어떡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은 시작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의지하는 순간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시편의 중심, 가장 중심이 5절이거든요. 5절. 자, 여러분 5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 선구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턱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 왜 하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요셉, 다윗의 하나님도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간단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첫째, 야곱은요 허물, 실수, 죄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쓸데없는 자존감을 가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와 제일 많이 닮은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 허물,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루스, 이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냥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 아멘 빨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찾아가셨습니까? 야복강. 야복강까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한 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과 기르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기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물씬 묻어있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또다 이것을요 원문에서 찾아보면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감탄문.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다 저를 보십시오. 복이 또다 이것을 목사님이 그냥 표현합니다. 엄지척 짱 대박 끝내줘. 여러분 이게 복이 또다라고 하는 감탄문이에요. 이것을 그냥 글로 쓰면 여러분 별로 뉘앙스가 안 나요. 대박, 엄지척, 짱, 끝내줘. 이게 복이 또다의 정확한 어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 다시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특별히 자기 소망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끝내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잘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요, 그냥 기도 바짝 해가지고 한두 가지 소원 이루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에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의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다시 한번요, 한두 가지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 기대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신뢰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만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소망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 단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저를 보시면서. 이 친구 봐라. 시작. 이 친구 봐라. 그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체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마음속에 그냥 입버릇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사람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함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이 친구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소망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날아오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이 될 이유, 우리가 마땅히 그를 의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오. 의인들을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기도회 많이 오시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줄이지 않고 풀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 금요기도회 많이 오시면 참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금요 성년집회 때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으면서 의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의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의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노아를 해석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추경학자가 의인을 네 가지로 정의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오. 첫 번째는요, 의인의 정의 첫 번째,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잘 나옵니까? 네, 잘하셨네요.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번째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복종하고 사람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한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이 궁극적으로 오늘 시편 146편 버전으로 하면 이 의인은 결국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의

0: 전체적인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못 살펴봤기 때문에 이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질문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정답이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뜨는 그 질문에 집중하시고 정답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12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큐.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혼의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12는 완전수.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대대로 통치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의지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쿨곡 교수는 그의 책 기로에 선 기독교에서 교회 역사 중에 가장 격렬하고 혼란을 겪었던 시대를 소개합니다. 신학 체계가 불명확했고 온갖 분파 이단이 난무했던 지금처럼 신약 성경, 이 신약 정경 성경이 없었던 혼란한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2세기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그 1세기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잘 압니다.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던 4세기 이후의 그 화려한 교회도 압니다. 하지만 이 2세기 교회의 치열함은 잘 모를 수 있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모독하는 배교자다, 그 2세기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거부하는 반역자다, 이런 지탄을 받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또 그 당시 로마의 음란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 다원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안으로는 이단의 가짜 진리가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크루그 교수님은 이 2세기 교회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가 이 사도들의 전통을 확립하고 신구약 성경의 뼈대를 세웠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매력을 펼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매력을 그 사회에 펼쳤다. 어떤 매력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 곡 듣고 2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거룩한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존노 형제.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후엔가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 아침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좀 여보세요 소리가 좀 들려왔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또 귀한 분들도 연결해보고 오늘 짱짱 성경 암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거룩한 매력, 이런 매력이 있었대요. 당시 로마의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남아 병자들을 돌봅니다. 자신들을 박해했던 원수들을 먹이며 간호하다 정작 자신들이 감염돼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은 버려지는 영아 유기 문화가 아주 흔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2세기 교회 성도들은 밤마다 거리를 돌면서 이 버려진 아기들을 걷어서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또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는데 교회는 평등했죠. 특히 당시 로마의 여성들은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조혼

강제 이혼이 아주 빈번했는데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죠.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차원이 다른 가정생활이 펼쳐집니다. 또 당시 성도들은 매달 용돈, 매달 헌금을 모아서 공동기금 아르카를 만들었고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전액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또 온갖 억울한 누명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서도 그들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빌란을 일으키지 않고 재판관과 군인들을 오히려 축복해줍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극에 달았던 그때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독보적인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주말마다 이 경기장, 검투사의 경기장에 오지 않아? 라고 비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고요. 검투사 경기장 관람을 죄로 여겼고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는 초연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그 거룩한 매력,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매력은 그냥 보통 매력이 아니었죠. 인생의 방향성과 존재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의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매력을 여기저기 발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매력을 보고 생명의 이정표를 예수님께로 맞추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정덕희 권사님, 히아스토리, 박지혜, 그리고 김주연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같이 암송하고 또 보이는 라디오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보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구세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와, 어떠세요? 정말 비 내리는 이 아침도 좋은 아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미경 권사님께서 문자로 축복해 주셨고요. 높게 높게 비상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란 권사님 찬양 부르는 이 영상이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찬양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을 켜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라라고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우리 유튜브 이름입니다.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0: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우리 김명수님, 이순옥님, 김현철님 외에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려요라고 축복하는 이 찬양 속에 많은 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데요.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문혜정 PD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0: 어떤 축복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으세요?
1: 아니, 방금 찬양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0: 예.
1: 얼마나 상큼하고 카메라 속에 그 찬양하시는 분들에게서 거룩한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지.
0: 맞습니다.
1: 이 아침 정말 방송으로 댓글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조화 가족들, 여러분은 거룩한 매력이 뿜뿜 흘러나오는 분들이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0: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홍보대사인 우리 웨이옴의 또 찬양까지 쭉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지요. 찬양 영상 참 좋습니다 라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는 한계도님, 윤경자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최창곤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찬양 감사 감사, 박지혜님도 감사 감사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예정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둥둥 떠다닐 거예요.
0: 맞습니다.
1: 누르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그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저희가 지금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1: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0: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네. 만든 티셔츠.
1: 여러분, 저번에 티셔츠 이벤트도 한번 했었는데.
0: 20장 만들었다. 200장도 아니고 20장을
1: 20장.
0: 정말 제가 좀 어렵게.
1: 아껴서.
0: 네.
1: 네.
0: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한 두 분이 네. 나도 입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데.
1: 너무 시원해 보여요.
0: 없다는 거.
1: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0: 아주 한정판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2026 이 올해만 입을 수가 있겠는데요.
1: 오늘 네, 달아지도록
0: 아마 이번쯤 여름
1: 네.
0: 기간에 저희가 이 티를 좀 계속 이렇게 좀 네. 입으면 어디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0: 그게 저희 마음이다라는
1: 네. 저희들의 네. 마음이고 충성입니다.
0: 예. 이거 잘 나왔어요.
1: 좋아요.
0: 이거 제가 진짜 디자인을 했다니까.
1: 아니, 그런데 참
0: 야,
1: 너무 예뻐요.
0: FEBC, 이거 정말 이거. 우리 홍보국장님 보시면은 칭찬할 디자인입니다.
1: 아니 정말
0: 홍보국장님께는 안 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1: 도전을 드리면서
0: 제가 네. 도전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FEBC 예, 오늘 극동방송. 야, 여러분 오늘 그냥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왔으면 저희가 이 방송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백사모님께 이 티를 드셨어야 했어.
1: 아, 그러니까요.
0: 저희 생각이 참다.
1: 이렇게 또 실수를 합니다.
0: 하여튼 네, 제가 우리 사모님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를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3: 저도 입고 싶습니다.
0: 사모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3: 아, 네, 정말 바쁜 5월을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5월달은 너무 정신없이 전국의 많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섬기러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5월이 끝났습니다.
1: 바쁜 5월을 보내시고.
0: 아, 네. 정말 사모님 뭐 요청하는 그 강의.
1: 교회들이
0: 또 뭐
1: 참
0: 말씀,
1: 많아요.
0: 암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 교육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가정예배도 있고 하는데, 사모님이 5월달에 이제 뭐 교회 집회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나는 건 혹시 있을까요? 좀 교회
3: 요즘은 사실 우리 젊은 세대도 많지만 우리 어른 세대도 참 많으시잖아요. 교회
0: 예.
3: 안에.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손주들의 그 믿음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보내야 된다라는 소망함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0: 예.
3: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위한 그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분들의 기도와 그 교회를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사모함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

0: 믿음의 유업들이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어제 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1: 믿는 것.
0: 좋겠다. 교회 생활 잘하면
1: 잘하면
0: 좋겠다.
1: 좋겠다.
0: 예. 좋아요. 사모님, 오늘요,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읊조려 볼게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0: 네.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 하시면 암송할 수 있고요.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셔서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와, 댓글로 지금
1: 네.
0: 적극적인 참여자들. 저는 80세가 넘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네,
0: 정말 뭐,
1: 좋습니다.
0: 역시 좋아요. 신인옥, 박지혜, 김향숙, 진선아님, 백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게트님, 배유정님, 남해만, 이승석, 과일공주, 김유진, 상철 월드, 김영덕님, 하미숙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이신데요.
1: 와, 과연
0: 제가 탁,
1: 누구일까요?
0: 그냥
1: 네.
0: 이렇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아이디 상철월드님. 아, 정확해요. 상철월드 기입했고요. 이분에게 통닭 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사모님, 우리 구호 외치면서 암송 시작해 볼까요?
2: 네, 제가 5월달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구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소리내어 선포해 주시고요. 또 연이어 방송가족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번 암송해 보도록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넴.
2: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0: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0: 아, 네. 지금 줌
1: 가장 중요한
0: 영상으로
1: 부분에서
0: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좀그줌그
1: 보이는
0: 연결이
1: 네.
0: 조금 여의치가 않은데, 지금 연결이 된 건가요? 지금 사모님, 저희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2: 네,
0: 아,
2: 드립니다.
0: 한번 천천히 한번더 해주시겠습니까?
2: 네.
0: 시작!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1: 주께서
0: 주께서
1: 심지가
0: 심지가
1: 견고한
0: 견고한
1: 자를
0: 자들을
1: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네, 우리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키시리니. 자, 있는 자리에서 세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1: 주께서
0: 심지가
1: 심지가
0: 견고한
1: 견고한
0: 자를
1: 자를
0: 평강하고
1: 평강하고
0: 평강하도록
1: 평강하도록
0: 지키시리니.
1: 지키시리니.
0: 주께서
1: 주께서
0: 심지가
1: 심지가
0: 견고한
1: 견고한
0: 자를
1: 자를
0: 평강하고
1: 평강하고
0: 평강하도록
1: 평강하도록
0: 지키시리니.
1: 지키시리니.
0: 주께서
1: 주께서
0: 심지가
1: 심지가
0: 견고한
1: 견고한
0: 자를
1: 자를
0: 평강하고
1: 평강하고
0: 평강하도록
1: 평강하도록
0: 지키시리니.
1: 지키시리니.
2: 알았습니다. 다음 소절 넘어갈게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이는
1: 이는
0: 그가
1: 그가
0: 주를
1: 주를
0: 신뢰함이니이다.
1: 신뢰함이니이다.
2: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이는
0: 이는
1: 그가
0: 그가
1: 주를
0: 주를
1: 신뢰함이니이다.
0: 신뢰함이니이다.
2: 자, 우리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도 80세면서 참여했다는 우리 최정희님, 김향숙님, 선아이님 좋습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이는
1: 이는
0: 그가
1: 그가
0: 주를
1: 주를
0: 신뢰함이니이다.
1: 신뢰함이니이다.
0: 이는
1: 이는 그가
0: 그가
1: 주를
0: 주를
1: 신뢰함이니이다.
0: 신뢰함이니이다. 이는
1: 이는 그가
0: 그가
1: 주를
0: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신뢰함이니이다.
0: 자, 세 번을 해봤습니다, 사모님.
2: 자, 이사야서 우리 26장 3절 말씀 전체에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넴.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주께서
1: 주께서
0: 심지가
1: 심지가
0: 견고한
1: 견고한
0: 자를
1: 자를
0: 평강하고
1: 평강하고
0: 평강하도록
1: 평강하도록
0: 지키시리니
1: 지키시리니
0: 이는
1: 이는
0: 그가
1: 그가
0: 주를
1: 주를
0: 신뢰함이니이다.
1: 신뢰함이니이다.
2: 한번 더 할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자, 좋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함께하고 있고요. 사모님, 이 말씀 한번 세 번 암송해봐야 되겠죠?
2: 네,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0: 박수. 좋습니다. 우리

0: 좋을까요?
1: 네, 우리가 그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을 겪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여기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히 붙들려서 평강을 가져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좋습니다.
1: 아멘.
0: 내일이 또그 전국 지방선거
1: 지방선거 날이에요.
0: 날이에요.
1: 네.
0: 제가 내일 저도 쭉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사모님이 지금 하셨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역사의 주관자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지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함께 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1: 네, 우리 큰 소리로 이사여서 말씀을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주께서
1: 주께서 심지가
0: 심지가
1: 견고한
0: 견고한
1: 자를
0: 자를
1: 평강하고
0: 평강하도록
1: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0: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신뢰함이니이다.
0: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또 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주님 만족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예정 PD님,
1: 네.
0: 오늘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암송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1: 그렇죠.
0: 실제 암송자는 설렁탕 선물을 드리는데요.
1: 네.
0: 나도 암송할 수 있겠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야? 나도 암송하고 싶다.
1: 여러분,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방법이
0: 있고.
1: 있는데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저희의 모습이 뜨는 생방송 실시간 방송 보기가 떠요.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전기, 김양숙님, 호인님, 서미수님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0: 예.
1: 댓글로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저도 티셔츠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데.
1: 오늘 티셔츠 반응이 뜨거운데요.
0: 아, 네.
1: 네.
0: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나,
1: 네.
0: 또 하나님이 또
1: 기회
0: 믿음의
1: 주신다면,
0: 기업인을 또 통해서, 또
1: 그럼요.
0: 이거 또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감동받으신
0: 아,
1: 분들도 댓글
0: 좋습니다.
1: 남겨주시면
0: 네, 좋습니다.
1: 좋겠습니다. 네. 아, 예.
0: 자, 중요한 거는요, 7시 36분이고요. 잠시 후에 이 말씀을 힘있게 암송하겠다. 우리 귀한 청취자님 한 분을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생방송입니다. 우리 권중팔님 생방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시는데 우리
1: 좋아요, 좋아요.
0: 권중팔님께도 통닭 상품권 기분 좋게 전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내가
1: 네.
0: 늘 의지하는 예수,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KKSS2514님, 오키나와에서 보이는 라디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와우,
1: 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0: 와, 저도
1: 세계적인.
0: 일본 가고 싶네요. 네.
1: 대신 배경이 네. 일본 못지 않습니다.
0: 아, 네. 네. 아, 일본이, 아, 저도 지금 언제 가봤지? 오키나와.
1: 오키나와. 오키나와.
0: 이름만 네. 들어도 오키나와.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미경님. 아, 라디오를 듣다가 방송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아, 제로우99님. 아침 지하철에서 힘이 되고 위로받는 말씀 암송해봤습니다. 와.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특별히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심지가 정말 견고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계신 분들만이 이 방송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 정말 중심이 잡힌 또 그 우리 방송 가족 한 분 보이는 라디오 연결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오프닝 말씀도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좋은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청취자 한 분 연결해 볼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야. 와. 너무나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상순 집사입니다.
1: 와, 집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남상순 집사님은 제가 참 네. 이름이 낯이고요.
1: 그래요?
0: 늘 저는 네. 아주 많이 참여했던 애청자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이야.
2: 얼마 전에 책도 보내주셨어요.
0: 이야.
1: 이야 좋은 집사님. 아침입니다. 찐 애청자시네요.
0: 이야. 우리 남상순 집사님, 우리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십니까? 어떻습니까?
2: 출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고 차량 운전할 때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와, 극동방송 와. 들으면 어떤 게 좋아요?
2: 일단은 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0: 예, 예.
2: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럴 때 제 마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1: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2: 아니, 네 정말 제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0: 아, 정말로요?
2: 네.
0: 하나님이 우리 남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방송을 들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참 이렇게 귀한 우리 남상순 집사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아, 직접 대면이 아니지. 비대면이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 우리 친척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근데 잠깐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1: 눈이.
2: 아니, 순간 눈물이 맺혔는데요. 괜찮아요.
1: 아니, 성 PD님 그걸 캐치하셨다.
2: 그때 그 생각이 나서요.
1: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네. 그 순간이 생각나셔가지고.
0: 그때 좀 어떤 게 힘드셨었어요? 그때?
2: 아,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그때 이제 다 겹쳤었거든요.
0: 어머님 그러면 그때 뭐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2: 네, 요양병원에 딱 2년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영접기도 해주시고 그러고 한 좀 지내시다 돌아가셨어요.
0: 참 그 깊은 상실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방송을 통해 내가 너와 또 함께하고 있다는 또 그런 아마 은혜가 있었던 것 같으셔요. 또 그때가 또 생각났고

0: 남집사님,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암송을 우리 전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암송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 네, 해보겠습니다.
0: 자, 오늘 정말 심지가 견고한 우리 집사님, 남상순 집사님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2: 아멘.
0: 아멘. 박수. 야, 우리 남집사님 축복합니다. 너무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2: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분이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 말씀으로 평강을 얻으신 우리 집사님과의 연결이 참 반갑고 좋습니다.
1: 네. 저도 말씀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오늘 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네.
0: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삶에서 좀 실천하고 싶은데 우리 남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기도 제목 요즘에?
1: 기도 제목은 많지요. 많은데 일단은 저희 큰딸이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어요. 와. 그것도 이제 드럼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제 널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주 드럼 하고 다니고 싶다고. 우와. 근데 정말 실력은 없어요. 어? 1년 넘게 혼자 준비했었거든요. 우와. 부모 몰래. 우와. 그런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교회 기도해 주셨다고 기적으로 붙었다고 감사한다고 정말 청년일 한번 나왔다가 예. 청년부 팀장한테 끌려서 지금 찬양팀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럼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야.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부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2: 이야. 이야. 중보기도에 감동받아가지고
1: 네.
0: 한번 나온 거야.
2: 그러니까.
0: 합격했으니까 고맙다고. 네. 근데 그게 네. 또 연결이 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그럼 그 팀장이 순간 낚아챘어요. 흔히 말하는. 네, 너무 감사했죠. 네.
0: 집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 교회세요?
1: 성남에 있는 한남교회예요.
0: 한남교회.
2: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남교회.
1: 네. 네.
0: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1: 저희 교회 자랑은요 많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25년도에 원로 목사님 문찬호 목사님이 취임되셨고 위임되셨고 최진원 목사님이 25년 11월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셨고 또 예전에 이제 커피로 섬기고 사랑의 밥차로 섬기다가 요즘은 이제 음료나 이게 먹을 걸 잘 안 받잖아요.
0: 예.
1: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이제 반찬 나눔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0: 이야.
1: 또 연말 되면은 이제 주변에 학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은 해야 되는데 어려운 가정들 있잖아요. 그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책가방이라고 해갖고 가방에 필기도구 그야말로 연필 지우개 색종이 크레파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0: 예.
1: 네.
2: 와.
0: 우리 한남교회가 네. 엄청난 교회인데요.
2: 지역을 엄청나게 섬기는 교회네요.
0: 와. 우리 최진원 목사님 한번 방송에 모셔보고 싶은데요.
1: 아 영광입니다.
2: 목사님 지사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이 영상을 목사님 보신다면 우리 함께 한번 한남교회 출연하면 좋겠고요. 아니 집사님 네.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얼마 한정돼 있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 네. 하나 나눠주세요.
1: 이제 작은 아이가 아직 예 뭐 연말 되면 네. 엄마의 선물이라고 승구형 신입에는 드려줘요.
0: 엄마의 선물 내가 드려준다 네. 한번.
2: 엄마에게 주는 선물.
1: 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이제 같이 다니면 예배 생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큰 아이도 예전에는 제가 예배 생활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싫어했는데 지금은 큰 아이가 오히려 예배했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도 하거든요.
0: 이야.
1: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이제 작은 아이가 대화를 못하니까 작은 딸아이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같이 예배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0: 아멘이에요.
2: 아멘.
1: 아멘.
0: 드럼 친다는 첫째 딸이에요.
1: 네.
0: 딸.
1: 네.

0: 자매님이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실용음악과까지 간 거예요. 야,
1: 그러니까요.
0: 잘 됐고. 둘째 딸이 아직 지금 예배를 안 나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번 나간대요, 지금.
1: 송구영신 예배.
0: 송구영신 예배. 야, 이것도 믿음이네. 엄마 때문에 한번 나가시는
1: 대단한 거예요.
0: 거예요.
1: 네.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1: 맞습니다. 네.
0: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남상순 집사님의 이 두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집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집사님 오늘 마지막 짧게 10초, 20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이렇게 정말 행운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면 듣지만 매번 감동적인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이건 사적인 거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 찬양으로 은퇴를 하셨잖아요. 문천호 목사님 찬양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0: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0: 아, 우리 집사님.
2: 기회 된다면 저희 딸아이 저희
0: 연주까지
2: 홍보하라고.
0: 좋아요, 좋아요.
2: 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감사드립니다.
0: 자, 오늘 49분까지가 정규방송에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사람이 지닌 많은 고민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가장 작은 고민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1절 하반절에 자신은 재앙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앙이란 일반 고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버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사자와 비려 맹수 앞에서 찢겨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결박당한 채 화형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던 다윗은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고 그를 도와줄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더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파경수

0: 속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고 또한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국에 6331번, 지역번호 052-292에 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장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Victory belongs to the most tenacious. 승리는 가장 끈질긴 사람의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종종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가장 재능 있는 사람, 가장 빠른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죠.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이 될 겁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괜찮은 미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시고 출석 도장을 꽝 받아가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강한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나의 약함은 그렇기에 나의 자랑이다 라는 뜻을 담아서 브라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은 이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침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너무너무 즉흥적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지만 이러한 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게 써주고 계십니다. 물론 네,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안 고쳐져요. 제 약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라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맛있게 커피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찬양 듣고요. 계속해서 화요일의 코너를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인터뷰일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찬양 듣고 인터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0: 석. 울산 극동방송은요, 이 주말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이 흘러나오는데요. 바로 이분 덕분입니다. 오늘 FABC 초대석에는 울산 지역을 아름다운 클라리넷 연주로 물들여가는 연주자시죠. 우리 박주은 자매님을 이 시간 모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께 간단히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주은입니다. 연주자로서는 남구 구립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오케스트라로도 또 다양한 앙상블과 개인 독주로도 무대에서 클라리넷 음악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자 하고요. 또 교육자로서는 현재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꿈이 되어주고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취미로는 클라리넷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음악과 함께 다양한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사실 그 주은 자매는 지금 저희 극동방송에서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주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매주 제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시는데 너무 또 자주 뵙고 또 친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1: 근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0: 아니요. 정말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릴 때부터 좀 음악을 좋아하셨는지.
1: 네. 사실 저는 3살에서 4살 넘어갈 무렵부터 이모 손에 안겨서 피아노를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0: 3살, 4살이요?
1: 네. 그래서 피아노를 한 9년 정도 배웠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 피아노가 잘 맞는 악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왜요?
1: 9년을 배웠는데 항상 선생님이 뭐 교재나 숙제를 내주시면 네. 그건 안 하고 저기 옆에 있는 찬송가를 꺼내서 찬송가를 1절부터 계속 그 찬송가만 치던 학생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0: 근데 그래도 기특하다. 찬송가를 꺼내서 연주를 할 정도면.
1: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했던 거죠.
0: 음악을 좋아했던
1: 피아노를 좋아하진 않았고 네.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안타깝게도 피아노는 아니었고
1: 네.
0: 그래서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좀 바꾸게 되신 건가요? 악기를?
1: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 레슨을 알아봐 주시다가
0: 네.
1: 그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분이 어디서 클라리넷을 배우고 계셨는데 어머니 말로는 통창의 유리 앞에서 네. 그 햇빛을 받으면서 클라리넷을 불고 있는 그 네. 아드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우리 딸을 이 악기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0: 어머님이 먼저 반하셨군요.
1: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처음으로 딱 배웠는데
0: 네.
1: 제가 입에 딱 무는 순간 소리가 안 났어요. 한 시간 동안 소리가 안 났는데
0: 원래 그게 불기가 좀 힘들죠.
1: 네. 근데 네. 보통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쳐보면 이렇게까지 소리가 안 나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전 소리가 안 났는데도 네. 클라리넷을 딱 잡자마자 아, 나 이거 전공해야겠다. 평생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0: 그때가 몇 살인데요?
1: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클라리넷 한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0: 진짜요?
1: 네.
0: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뭔가 네. 이거 내 거다.
1: 진짜 운명적으로 딱 클라리넷을 잡자마자 무슨 디즈니에서 이렇게 효과음이 나는 것처럼
0: 네네네.
1: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0: 진짜요?
1: 그러니까 너무 피아노는
0: 신기하다.
1: 정말 아니었던 거죠, 저랑. 피아노 10년을 치는데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
0: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까지
1: 네.
0: 클라리넷과 함께 좀 지내오고 계시다.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좀 그 어떤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입시반을 거쳐서
1: 네, 네.
0: 대학교 진학도 하시고, 유학도 다녀오셨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 7년 정도 유학을
0: 7년?
1: 했어요. 네네.
0: 와, 그럼 정말 클라리넷을 배운 시간만 해도 한 20년 뭐 이렇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제가 12살에 배웠고
0: 네.
1: 귀국한 게 제가 남들보다 좀 빨리 유학을 가서
0: 네.
1: 27살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15년에서 16년을 배웠네요.
0: 이야. 진짜 한 악기를 거의 일평생에 가까운 네, 그런 시간을 들여서 배운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본에는

0: 따로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흐름이 대본과 전혀 상관없이 네네. 가고 있어서, 네. 어떻게 좀 그 유학을 가시게 된 그런 경위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유학을 가게 된 건, 제가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들어갈 때 사실 입학할 때 꼴등으로 들어갔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근데 이제 나올 때 한창 이제 성장을 하면서,
0: 네.
1: 나올 때 뭐 못 간 전체 이제 전공우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경희대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0: 네.
1: 그 성장이 막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대학을 간 언니 오빠들을 보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0: 네.
1: 다들 대학을 가면 술만 먹더라고요.
0: 아.
1: 근데 그게 그냥 그때 제 눈에는 지금 보면
0: 네.
1: 뭐 술을 안 먹더라도 그 청춘을 즐기는 게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때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0: 오.
1: 그래서 빠르게 유학을 갔고 뭐 감사하게도 프랑스에서 너무 잘 풀려서 학교들마다 뭐 조기 졸업도 하고 조기 입학도 하고 감사하게 풀렸죠.
0: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대단한 실력자셨을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0: 아, 그래요?
1: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0: 그래요? 그러면 혹시 좀 그렇게 그 공부를 학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까요?
1: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이름이 주은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데
0: 네.
1: 저는 항상 모든 걸음이 진짜 주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이 항상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능만큼 가진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도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게 하셨고
0: 아멘.
1: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것들을 이루게 하셨고 근데 제가 봐도 이걸 내가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할 때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정확하게 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너의 날개를 활짝 펼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저의 모든 도전들이 주님의 은혜 없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
1: 네.
0: 네.
1: 영화처럼 그냥 그 책처럼 모든 챕터 하나하나가 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이다 보니까
0: 네.
1: 내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네요.
0: 이야,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1: 아닙니다.
0: 근데 그 어렸을 때 찬송가를 연주한 것도 그렇고 이런 유학 가신 것도 사실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가셨다고 네.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신앙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래요?
1: 아, 신앙이 좋았다고 제 입으로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0: 아유, 그래도, 네.
1: 저는 어릴 때 제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어릴 때부터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0: 어릴 때부터요?
1: 네네.
0: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사실 물론 이제 자라가면서 서서히 젖어들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주은 자매님은 좀 어떤 편이셨어요?
1: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0: 그래요?
1: 진짜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태신앙이지만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친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0: 네네.
1: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럽게 이제 학교 폭력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0: 어떡해.
1: 근데 항상 친구가 너무 많았고 그 친구들 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제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친구들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0: 아멘.
1: 저의 유일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너무 느꼈거든요.
0: 어떤 순간에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1: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저 오늘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뭐 이런 기도들을 드렸는데
0: 속상하다.
1: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주은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0: 네.
1: 그게 훈련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악기를 시작하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가 이제 클라리넷으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나이인데
0: 네. 네.
1: 이 음악의 길이 너무 외로운 길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친구가 별로 없고
0: 그래요?
1: 항상 저는 어머님이랑 저희 가족들이랑 너무 화목하게 지내는데
0: 네네.
1: 왜냐하면 항상 시간이 나면 연습실에 있어야 되고 저의 학창시절도 떠올리면
0: 그렇겠다. 네.
1: 그냥 연습실에 있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리고 유학도 일찍 가서 그냥 저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과 싸웠어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0: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계셔서
1: 네. 하나님이 저의 든든한 친구고 부모님이고 스승님이 되어주시니까 그 순간들을 한 번도 외롭다 느낀 적이 없었는데
0: 네.
1: 그것에 대한 훈련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0: 아,
1: 네,
0: 정말요?
1: 제가 친걸 너무 좋아하니까.
0: 그러면 학창 시절 때부터 하나님과 뭔가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방법을 알았던 거네요?
1: 그냥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0: 부모님이 좀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1: 아니요, 그때 친구가, 아, 네, 그것도 맞지만.
0: 급하게 말을 돌리신 것
1: 네,
0: 같은데.
1: 그것도
0: 네.
1: 맞지만, 너무너무 맞지만,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쭤봤었는데, 진짜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진짜 혼자가 되면서, 말걸 친구가 없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사실.
0: 왕따를 당해서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위로가 돼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1: 네네.
0: 세상에,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서 이제 그 부모님 이야기가 잠시 나와서 또
1: 네.
0: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앞서서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네,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문을 우리 주은자매 어머님께서 김한숙 권사님께서 직접 녹음을 해주시잖아요.
1: 네.
0: 매번 올 때마다 사실 우리 방송사 직원분들 뭐 이렇게 드시라고 하시면서 과일에 막 간식에 엄청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1: 그게 저희 권사님의 기쁨입니다.
0: 제가 정말
1: 낙입니다.
0: 약간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매번 뭔가를 준비해 주시는 건 이건 보통 믿음 아니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죠. 좀 부모님 얘기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0: 네, 우리
1: 그럼요.
0: 권사님 어떤 분이세요?
1: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가 아니고 젊을 때, 20살, 20대 때부터 꿈이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0: 우와.
1: 어머니께서 옷가게 사업을 조금 크게 하셨었는데, 젊으실 때, 그때 이제 그 옷들을 항상 선교사님들께 보내고, 목사님들께 보내고,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심상치 않으신 분들이 꿈이셨어요. 네. 그 지금도 선교에 너무 욕심이 많으시고, 제가 유학을 떠난 해에 제 동생이 입시를 치르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그 해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신학교를 들어가셨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아, 그럼 어떤 선교사로서보다는 이제 먼저는 신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1: 그냥 알고
0: 결정하신 거예요?
1: 싶으셔서 더그 신앙에 욕심이 있으셔서 어떤 이유도 없이 네 이제 신학
0: 아,
1: 공부하시고
0: 진짜.
1: 네두 분이서 그냥 공부를
0: 우와.
1: 하셨어요.
0: 멋지다,
1: 지금 뭐를
0: 네.
1: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 공부를 하셨을 만큼 저희 어머니는 신앙 빼고는 설명하실 수 없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밖에 안 떠올라요.
0: 동생분도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눈빛이 왜 그러시죠?
1: 그럼 동생과 얘기를 해봐야 될
0: 아
1: 것
0: 따로 이제 원만한 합의가 있으셨으면
1: 같아요.
0: 좋겠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렇게 따님을 믿음 안에서 예쁘게 길러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1: 아, 네,
0: 그럼
1: 맞아요.
0: 아버님도 신학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따라가셨고. 근데 아버님도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세번 만나고 결혼하셨거든요.
0: 세번 만나고?
1: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0: 아, 진짜요?
1: 근데 그
0: 어머!
1: 이유가 저희 어머니께서 선을 그때 많이 보셨는데 그 선에서 딱 질문을 계속 하셨대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냐고.
0: 아,
1: 근데
0: 진짜?
1: 거기서 갈수 있다고 대답한 남성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으셨대요.
0: 아, 그럼 그 앞에 남성분들은 모르겠다라고
1: 네,
0: 대답하신
1: 지금
0: 거고요.
1: 당장은 모르겠다라고
0: 아유, 성이
1: 대답하셨나
0: 안 차지, 그러면. 아유,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는 분이신데, 젊을 때부터.
1: 그래서
0: 그래요.
1: 그두 분에서 그 대답 하나로 세번 만나시고 결혼식을
0: 진짜요.
1: 하셨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아니,
1: 네.
0: 뭐 또, 아버님께서 또 엄청난 매력의
1: 아유,
0: 소유자시니까,
1: 그럼요.
0: 어머님의 마음에 또 이렇게, 또 다른 확신이 있으셨겠죠.
1: 아유, 저희 아버지는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시죠.
0: 네, 아유, 두 분을 모실 걸 그랬나?
1: 안 끝날 수도
0: 아,
1: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 그럼 사석에서 따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이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 자매님. 이 울산 지역을 아름다운 클라리넷의 선율과 더불어서 또 아름다운 신앙으로 물들여가고 있는 우리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0: 앞서서 이제 그 소개를 하실 때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클라리넷을 가르치시는
1: 네,
0: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네. 일단 저는 부산 교육대학교를 출강을 나가고 있고 또 부산 예술중고등학교도 출강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0: 고등학교도 나가세요?
1: 예고 예중은 이제 제가 나가서 실기시험 심사도 항상 하고
0: 너무
1: 하는데
0: 멋있다.
1: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또 입시율이 좋은 편이어서 그런지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 입시율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고 취미하는 아이들도 한명한 명이 너무 열심히 하고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0: 그러면 지금까지 가르치신 아이들이 거의 한뭐한 수백?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1: 근데 제가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귀국한 지 4년 됐거든요.
0: 4년 되셨어요?
1: 네. 그래서 그 안에 가르친 아이들은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0: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닐까요?
1: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아이들을 네, 가르쳤던 것
0: 그러네요. 그중에 혹시 좀 유달리 이 친구는 좀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그런 아이가 있으실까요?
1: 사실 좀 잔인한 질문인 것
0: 그래요?
1: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0: 네.
1: 아이들 한명한 명이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두 아이가 떠오르는데 한 명.

0: 성은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클라리네티스트 혜성 박혜성 군이라고 아. 지금도 여전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그래요. 네.
0: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막 혜성 군은 밝게 웃으면서 네.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1: 네네네.
0: 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1: 와
0: 얼마나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드려봤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1: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겠다.
0: 8월 달에 저희 혜성 군이 독주회를 네. 하니까
1: 아 그래요?
0: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8월 달에 독주회
0: 네.
1: 유료 행사인가요?
0: 아니죠.
1: 그렇다면 너무 좋습니다.
0: 그 한국 장애인 예술 협회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1: 네.
0: 이제 하게 되는 거라서 전석 무료고.
1: 네.
0: 근데 그 혜성이가 찬양을 할 때 아 하나님께서 진짜 기쁘게 받으시겠다.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싶은 마음이
1: 아멘.
0: 항상 들죠.
1: 그럼 그 자리에서 혜성 군이 어떤 그 찬양곡도 연주를 하고 하는 건가요?
0: 항상 저희는 앵콜이 찬양인데.
1: 아~
0: 그거 이제 저부터 내려온
1: 네.
0: 저희 클래스는 그 정해진 룰이 있어요.
1: 네.
0: 독주회를 하면 믿든 안 믿든
1: 네.
0: 앵콜은 그 찬양이고
1: 네.
0: 그리고 학교를 붙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끌려와서
1: 아,
0: 같이
1: 그렇구나.
0: 저랑 같이 라이브 찬양을 해야 되는
1: 아,
0: 그 저희만의 그래요. 룰이 있습니다.
1: 이야 선생님이 확실히 이야 좋네요.
0: 얼마나 아이들도 네.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방송에 내 악기 소리가 나간다는 게
1: 아우, 너무 좋죠. 그래서 클라리넷 그 라이브 연주도 같이 또 이렇게 네,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네, 제자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순간들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0: 네, 맞아요.
1: 네, 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군요.
0: 그게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무튼 8월 달에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리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0: 아,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바쁘시겠네요.
0: 맞습니다.
1: 혜성 군이 유달리 좀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아이가 순수하게 찬양을 하는 그
0: 네.
1: 모습 때문인 건가요?
0: 네.
1: 네. 그렇다면 다른 아이는 또 누가 있을까요?
0: 이제 다른 아이는 예준이라는 학생인데.
1: 예준이?
0: 네.
1: 네.
0: 그 학생은 예고 입학 시험을 치르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클라리넷 본 지 한 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완전 거의 초보에 네. 가까울 때.
0: 그래서 부산 예고를 당연히 꼴등으로 들어갔고
1: 네.
0: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해서 경희대학교로 최근에 입학을 했거든요.
1: 축하드립니다.
0: 아유,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저도 부산 예고를 꼴등으로 들어가서 경희대를 갔고 루트가 똑같았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선생님은 항상 무대 위가 너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선생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해줄 수 있어도 그 무대만큼은 선생님 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지만 그곳은 정말 하나님만 너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1: 아이고.
0: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더니 이제 그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1: 네.
0: 이 아이가 이제 경희대학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또 더 좋은 학교 가겠다고 막 이제 와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진짜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가 의지가 생겼다는 거니까.
0: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연주 전에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1: 네.
0: 제가 너무 아 내가 클라리넷을 하면서 이 이상으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고 또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부모님이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거든요.
1: 아 진짜요?
0: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1: 어머.
0: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있단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이제 어머니께서 좀 찔리셨나 봐요.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갈 수 있나 하셔서 지금은 울산교회에서 이제 백화부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1: 우와.
0: 신앙이 너무 단단하게 성장하셔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두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게
1: 그러게요.
0: 되는 것 같아요.
1: 클래식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가르치시는 일이지만 클라리넷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김건사님이
1: 어머니께서
0: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겠어요.
1: 네.
0: 근데 그걸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신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야 정말 그런 순간이 그럼 가장 좀 보람이 느껴지시나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클래스가 사이가 너무 좋기로 유명해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이 관계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한 1화로 그 혜성이 독주회에
1: 네.
0: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리사이틀 적혀 있었는데
1: 네.
0: 저희 아이들이 왜 혜성이 형 이름 앞에 발달장애가 붙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혜성이 형이 발달장애를 가진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1: 중요하지도 않고
0: 네. 그냥 네.

0: 혜성이 형은 클라리넷 하는 멋진 형인 거예요.
1: 어머 세상에.
0: 근데 저희 클래스에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혜성이도 있지만 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있고
1: 네.
0: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뭐 힘든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고 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1: 네.
0: 한편으로는 뭐 학교에서 친구들 너무 많고 뭐 학교 정규 회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1: 네.
0: 정말 신기하게 그 클라리넷 하나로 우리 클래스 이게 너무 해서 똘똘똘 뭉쳐 있거든요.
1: 이야 소속감이.
0: 네, 그래서 서로 서로 부족한 건 챙겨주고 어딜 갈 때마다 이제 혜성이 형 다들 챙기고.
1: 아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0: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보람찬 것 같아요. 특히 클래스 연주회 하면 저희 아이들이 보통 뭐 25명에서 30명 되고
1: 네.
0: 학부모님들이 모이면 100명 모이시고 하면 모두가 다 그냥. 그 아이들을 서로 서로 다 격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 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근데 이거는 제 속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 속에 어떻게 사랑이 있고 어떻게 따뜻함이 있겠나 싶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니까 그게 너무 제가 보람차고 너무 감사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반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으실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 벌써 사실 뭔가 이 답의 결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네, 좀 힘든 점도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사실
1: 네.
0: 제가 아이들 때문에 힘든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되게 많이 찔리거든요.
1: 왜냐하면
0: 어떤 아이들은 제가 막 연습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1: 근데
0: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날 보러 얼마나 왔니? 너는 말씀을 얼마나 읽었니 주우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1: 네.
0: 또 연습을 자기 마음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오지 않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해와서 혼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갔니? 오늘만 해도 말씀하시고
1: 네.
0: 저한테 네 선생님 이렇게 잘 대답해놓고는
1: 네네.
0: 딱 뒤돌아서면 바로 까먹는 친구가 있어요.
1: 아이고
0: 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도 예배 시간을 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뒤돌아서 이거, 까먹잖아.
1: 이거는 힘든 점이 아니라 약간 진짜 하나님께서
0: 그러니까,
1: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투영해서 비춰주시는 거네요. 완전.
0: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없고
1: 네.
0: 오히려 대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아이들을 더 이해해서 감사하긴 한데
1: 네.
0: 저의 모습을 너무 보게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회개의 시간이 되고 있는 그런 네. 레슨 시간이실 수도 있겠네요.
0: 매일 밤마다 네. 이제 아이들 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1: 이야 참 그래도요 사실 우리 자매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족했던 내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이고
0: 맞아요.
1: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또 보고 있고 어쩌면 왕따라는 가장 삶에 힘들었을 수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매님 모습이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유,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1: 아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살고 계시는지.
0: 저는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네.
0: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모든 순간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걸 느끼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제 속에서 나온 것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원래 눈치 안 보는 사람인데
1: 네.
0: 이제 아이들한테 한마디를 할 때도 그리고 연주 활동을 할 때도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되고 괜히 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1: 네.
0: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저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겪을 수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즐겁게 음악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음악 안에서 자신감을 찾고 이렇게 아이들을 마음껏 서로서로 사랑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